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제헌절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1392년 음력 7월 17일 태조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왕조가 건국됐고요. 이 조선왕조와의 연속성을 두는 의미에서 1948년 7월 17일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날 산책길 시작 동창이 들으면서 열어봤습니다. 요즘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형 전광판 4개에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가 특별 상영되고 있는데요. 제헌절이 또 17년 만에 다시

다시 공휴일이 돼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제헌절날 송지원의 국악산책, 동창이 밝은 듯 환하게 시작해 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우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경풍년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박의 울림이 강하게 전해지는데요. 자진한 잎 중에 우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이라서 뭔가 의미 있는 음악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음악, 백제시대 정읍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고려 조선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면면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음악, 우리 향악곡의 백미로 꼽히고 있는 수재천 전곡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골랐습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오늘은 편성을 달리해서 피리와 아쟁, 소금, 장구가 함께 편성돼 연주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건회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문흥관의 소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이건회의 피리, 정계종의 야쟁, 문흥관의 소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관악합주 수재천은 악기 편성을 크게 해서 연주하면 웅장하면서도 유장한 멋이 있지만 또 이렇게 조촐한 편성으로 연주해도 우아한 선율미 여전하고요. 더욱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편성의 수재천을 감상해보는 기회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이 음악을 노래와 거문고 마치 두 악기의 병주처럼 들리는 그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는 이미 그리워서 꿈마다 임의 집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 길을 다녔다면 임의 집 창밖으로 난 돌길이 다 닳았을 텐데 그것이 꿈속이라서 아무 자취가 남지 않으니 그것이 슬프다. 이런 겁니다. 시조 읽어볼게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에 곤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만은 꿈길이 자취에 없으니 그를 수로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쓰러워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두 분의 노래와 연주였죠.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검고산조 보유자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권근의 주홍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려 말에 태어나서 조선 초기까지 살았던 학자 양촌 권근의 글 주홍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권근은 이세익의 제자로서 고려 말에 새로운 학풍을 일으켜서 새롭게 탄생한 나라 조선의 유학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권근의 주홍설은 손님과 주홍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한 글인데요. 마치 구론의 어부사에서 구론과 어부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주홍의 주는 배주자이고요.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이 글에서 주홍은 뱃사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손님이 뱃사공인 주홍에게 묻고 주홍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글이 이루어집니다. 손님이 주홍에게 왜 위태롭게 물에 떠다니는 일을 하면서 사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홍의 대답이 바로 우리를 깨우쳐주는데요. 사람이 너무 편하게만 있으면 뜻이 방자해지니 자신은 차라리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살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늘 경계하며 살았던 유학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손님과 주홍, 즉 뱃사공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질문과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이 주홍에게 물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뱃사공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를 예측하지 못할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끝없는 물결을 헤매다가 바람이 미친 듯 불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명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요. 이는 지극히 험하고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인데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다니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주홍이 대답했다.

0: 있다. 아, 소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지기가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히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는다네. 내 차라리 험한 곳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하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꼬리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도록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서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 것 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이 한 세상을 사는 걸 보니 안전할 때는 후한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소는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이와 같이 말한 뒤 주홍은 배전을 두들기며 노래했다.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빈 배를 띄웠네 물 한가운데.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한가로이 지내다 세월 마치리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는 말이 없었다.
1: 구름.

발 그새 개타기 연할 아독 정하고 주님이 계시오 날 아.

어떤 화불 포기 조이 철기 하고 하고로 신사 고거하야

구론의 어부사를 읽는 송서 들으셨는데요. 양일고왕의 송서였습니다. 그 유명한 창랑지수의 노래죠. 창랑에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물이 탁하면 발을 씻겠다 하는 그 내용도 만날 수 있는 노래였죠. 구론과 어부의 대화를 통해 삶을 이야기한 구론의 어부사 들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조선 초기의 학자 양촌 권근의 글 주홍서를 읽어보셨습니다. 주홍이 남긴 말 중에 마음속에 남는 말이 많은데요. 사람이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어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히 살지만 태어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는다네. 내 차라리 험한 곳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하네 라고 한 말이 있었죠. 편안한 상태와 험한 지경에 처한 상태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홍, 이 뱃사공의 선택이 참 귀합니다. 그는 평탄한 땅을 딛기보다 오히려 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데 살면 쓸모없게 되니 차라리 험한 곳을 딛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쓸모있게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편안한 데 살아서 스스로 쓸모없게 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 땅에도 삶의 편히 안주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애써 찾아 하면서 뜻깊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왜 좀 편하게 살지 그렇게 스스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이 글 속의 주인공인 뱃사공, 그의 선택이 바로 그런 편에 서 있어서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홍의 이야기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조선 초기의 학자 양촌 권근의 글 주홍설 속의 가르침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장타령 골랐습니다. 장타령은 지난날 장날이 돼서 장이 서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인물 장타령꾼들이 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장타령꾼들은 시장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기도 해서 일종의 상업 노동요 형태로 시작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장에 가면 늘 만날 수 있었던 각서리 패들이 이런 노래를 수용을 하고 자주 불러서 각서리 타령과 동일한 타령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만 원래 출발과 소통에서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장타령은 1940년대에 서울에서 장타령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일심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타령 노랫말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머와 해학, 시대 풍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장타령 듣겠습니다. 박일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꼽을 부리나드느드니 삼짝은 드느드구나보니 삼보리드 성진느리 제비암성이느드든든 지리고 지리고 달아한데 품바구두느드

有好的的有尊能的他中了的就不可思议七十个人的那就不能不理七道的的提中能的他如今有个就是

생일누구고인지 나보다 돈을 들었는데 팔자나 한자나 들구나 보니 파도지대한거인날 손평놀이가 좋을 수 있고 부적은 전화 들구나 보니 부어지대 구일랑리 중머리가 좋으시고 십자나 한자나 들구나 본예 시월이더 산땅리 고사반날이 저글시고 지리구지리구 저흐른디 군마가구 두나 저흐른디 성생이 너문지에 나보다 도저히 흐른디 망구영어를 흐흐흐흐

0: 고도 내 성생이 누구군지 나보다 누나 쟁이던데.
1: 장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일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일심은 1940년대에 서울에서 장타령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요. 1960년대에 인천 지역에 자리 잡은 이후에는 주로 인천에서만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분의 장타령이 짜임새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중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요. 이 박일심은 예명이죠. 본명은 양영숙이고요. 최정식에게 소리를 배워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시조, 경기작가, 서도작가, 민요에 이르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배우셨는데요. 이창배가 정리한 장타령 사서를 받아서 장타령에 전념을 하면서 장타령의 일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선고사 소리를 부르는 비나리 골랐습니다.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나리 선고사 소리 들으셨는데요.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나위 합주 듣겠습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은 계면조의 살풀이 자진무리 장단을 기본으로 해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지난날에는 주로 대금, 피리, 해금 이런 악기 위주로 연주가 됐습니다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가야금과 거문고 같은 현악기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장구와 징도 합류해서 보다 큰 규모로 악기가 편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나위가 무속음악과 관련된 의례 음악으로서의 기능에서 차츰 감상용 음악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음악의 중요한 것이 바로 즉흥성에 있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합주도 현악기가 포함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거문고, 김태형의 장구, 임현빈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신화의 합주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임현빈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입니다. 어사출도 대목. 이 대목은 남원부사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행색이 초라한 이몽룡에게 자리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마침내 말석에 어렵게 자리 하나를 차지했는데요. 그나마 이몽룡을 내쫓으려고 글을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글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요. 운자를 기름, 고, 높을, 고자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몽룡이 얼른 시 한 수를 지었는데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를, 총루낚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금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드높다. 이렇게 이몽룡이 시를 척 지워서 주었더니 운봉과 곡성이 그 글을 금세 알아보죠. 이 글 속에 벼락 들었소 하면서 그때부터 잔치자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또 역졸 하나가 질청으로 와서 문서를 내놓는데요. 바로 어사또 비간입니다. 비간이라고 하면 어사가 출동한다는 걸 은밀히 알리는 글을 말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동원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춘향가 중에 어사출도 대목인데요.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본관이 보다 못해야 저 젊은 것이 아마도 무시거리라 하고 내 자중후 청할 말이 있어. 음령 한 소씩 지어 일후 유적이 되게 하되 만일 못 지는 자가 있으면 곤장할 때려 우리 추송하기로 합시다. 운자를 불어난 뒤 기름고 높을고 불러노니 차례로 써올지 의사도 그란 수 얼른 지어 운봉 주며 과객의 그리 오직 하리오마는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시고 고치시오. 운봉이 보시더니 풍헐쪽 잡은 손이 흔들흔들 곡성이 보시더니 낯빛이 샤랄랄 하여지며 두 분이 그를 보는 뒤 금준 미준은 천인혈이오 옥반가요 반성.

천거라. 아이고, 이 글 속에 배락 들었어. 좌색이 요란할지 뜻밖의 역조라나 질정으로 급히 와서 무슨 문선에 이어놓고 어사 비관이오. 부천오니 육방에서 운동한다. 본관의 생신잔치에 갈 대로 가라 하고 출도체배 윤비 걸쳐 공방을 불러 사치를 단수 보진어를 펴고 배파장 눌러라. 수로를 불러 교군을 단중 내멋질 거치고 호피를 낸대라. 지사를 불러 흉복을 차리고 도군도 불러 기체를 내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급창이 불러 정령을 신치거라. 정의를 불러 거행을 단수 육지기 불러 너 난살진소 잡고 태초를 지어라. 별감상 만일에야 비장 정령처 착실히 모아라. 통양 빈내야 여기마 공주 도서원 불을 결부를 서서히 조사하게 잘하라. 도금비 불러 군총 올댓건 목가성책 보아라. 수형방 불러 오간송자 다리나 없느냐 군계 불러 연영하오르냐. 문서있고 수사마전 곤란해요 사령 빈내하라. 예방을 불러 기생향수

은근히 분부하되 의사도 거신 모양 서울 계신 양반이라 기생을 귀하니 읍사이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라쳐라. 이리 앉아 문발을 이태공성이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이리 떨린 거의 추악인가 싶어요. 어서 가야겠소. 의사도 대답하되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서 추악 방문을 알지요.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약 중난하여만은 허여보지요. 수의차에 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이요. 운동이 해라한다며 나는 고리리 말한 사람이기로 부득이 와서 앞더니 어서 가야겠소. 의사도 대답하되 갔다 왔다 하기 괴롭고서 부호도로 또 허겠소. 상강간 간행묘 재관이나 당하면 오지요. 공문이를 할 것이오. 내일 또 올라니 이 말은 남은 봉고란 말이로되 봉관이 알 수 있네. 순천보사가 일어나며 나는 저우병이 대단하기로 부득이 와서 앞더니 어서 가야겠소. 본관 말할 틈 없이 어사또가 주인으로 서르기로 하는디 영감이 소시를 너무 엿보시는가 보구려. 소시를 사랑치 아니 한 사람이 되어 있겠소. 헉! 이 자중에도 있는 줄 어찌 알아요. 수의차에 갈 것이니 한성년 노름이나 한번 묻혀주시오. 순천 생각에 어사또가 와서 출동할까 염려되어 선생 하문을 흠칫없이 내신한디 내가 간동호사를 지내기를 발경도대를 많이 보았을 때 화성령만 한디 없습니다. 오시면 잘 놀게 하지요. 어사도 고동 봐라. 의일이 허다가는 이 사람들 구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겠다. 바로 앞에 성당 서서 부채 빼고 손을 채니 그때 조종들의 구경꾼 해석 깨졌다. 산도 거동 보고 벌떼가 제달라던데 육모 방면에 들어매고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들어매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 산문화다 앞행어사 출도야 출도야 출도하옵신다. 두세 번 부른 안소리 가나리 섬수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듯 수백 명 고경꾼이 독담을 무너지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황후음하질타 이렇게 무섭던가 쟁비호통소리 이렇게 놀랍던가 유월이 서리바람 뉘안이 떨가느냐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배신할지 하인거동 장관이라 후배들은 가쓰고 저희 원님 찾고 토인은 인께 잃고 소박 등 하나 쓰며 수제집 이른 갈대표를 좀 집어차고 대아이른 저방자 세수통을 방에 놓고 육삼통 이른 하인 장급에 허서 짊어지고 이사진을 보종들은 무장사들 떠들고 부대 이른 복마마 무관계 썸을 실었으며 포교부 순계꾼들은 빈줄만 메고 들어오니 원님이 호령어대 왔다에 초계를 옮더라. 빈줄만 메고 들어오니 무엇하고 가자느냐. 이판 허물에서 사당의 모양으로 두루루에 다리를 꽂고 행차옵시다.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안진병의 원이냐. 발비라니 음식이요 깨지라니 화기로다 장구통을 요절하고 복통을 자고 흐리며 내 곧소리 현론한다. 저금줄 끊어지고 전자발비 깨어지면 기생을 비닐 잃고 화자가락 길러 쓰면 주수는 나발 잃고 주먹 불고 홍행 홍행 대포도 정을 잃고 입방포로 이마가 서로 터지고 박터지고 비죽죽을 지난 놈 발등 발표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우는 놈 아무 일 없는 놈도 우르르르 다른 바퀴를 허허리골 큰일 났다.

누나니 공방! 공방! 공방에 개가 막혀 유월 염탄 그더군디 한쪽으로 개 가죽을 등에 넣고 차례마를 빼지고 슬슬 기어 들어오니 역전이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왔다. 아이고 나는 오대동신이요 살려고 이놈 오대독생 있을 때 있나 동해 번뜩하며 서해 번뜩하고

0: 하나.
1: 춘향가 중에 어사출도 대목 들으셨는데요.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태평가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두 곡의 민요 이어드렸죠. 앞서서 경기민요 태평가 감상하셨고요. 끝곡으로 긴 날이랑 함께 하셨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제헌절인데요. 1948년 바로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 초기에 여러 의미 있는 법률을 다 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넓혀지기도 해서 그간 여러 차례 개헌도 했고요. 바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또 무슨 명목이 생길 때 헌법 개정할 일이 생기기도 하면서 시간이 흐르겠죠. 우리 모두의 헌법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가장 최선의 것이 헌법 속에 담길 수 있는 것이겠죠.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길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와 태양을 바라보며 계속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붉은빛 감도는 해수면의 파도처럼 일렁이며 밀려왔다. 소설가 김혜나님의 문장입니다. 힘든 일상을 잊게 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0: 첫 곡으로 오해영의 연주 스시 파티 듣고 왔습니다. 괴롭고 지칠 때뭘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기, 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 마구 달리기,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몰아보기. 이거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두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퇴근 후에 기다리던 영화 딱 대기시켜 놓고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기. 평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시리즈 이런 거 몰아보기. 뭐 이런 거좀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기분 전환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합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정은의 까데호, 김해찬의 비나리.
1: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이겨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웁니다.

정은혜, 까대호, 김예찬의 비나리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근현대 건축 유산 특별전 나의 유산 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기획됐는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쳐온 건축유산과 그 속에 녹아든 일상을 모형, 영상, 도면, 사진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영덕, 서울 등 다양한 도시를 소개하는데요. 부산 우암동 소망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수탈된 소를 수용하던 공간으로 이곳이 6.25 전쟁 이후에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가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변화한 과정을 조명했습니다. 피란민, 상위 군인, 이주민이 얽혀 사는 서울 한남동 언덕은 공간을 답사하는 형식으로 소개하고 또 서울 세운상가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옛 길을 분석하면서 특징적인 가게들을 살펴보도록 구성했는데요. 또 영덕 영해장터 거리는 영해읍성이 있던 시절부터 자생적 근대화 또 3.18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를 짚으며 근대 건축물에 남은 사람들의 생활 흔적을 조명합니다. 7월 20일과 21일 그리고 25일과 26일에는 전시 총감독을 맡은 조정구 국가도시건축 대표와 김종헌 배재대 교수의 해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시는 기간 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8월 9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미술, 필묵으로 이어진 100년이 개최됩니다. 전북도립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시인데요. 전주에서 활동한 근현대 작가 34명의 작품 46점을 통해 전북 서화예술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북 지역 서화계는 조선 후기 문인화와 또 서예 전통을 바탕으로 필묵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해요. 전시 일부에서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전주 지역 작가들의 필묵 초기작을 살필 수 있고요. 또 2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서양화가 퍼지면서 필묵의 현대적인 색과 표현이 더해진 걸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다양한 필묵 작품을 조명합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팔복예술공장은 옛 카세트 테이프 공장을 개조한 곳이라서 더 특별한 공간인데요. 전북 미술의 흐름과 또 재생건축의 의미를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국내외 우수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입니다. 올해 컨셉은 어린이의 목소리, 아시아, 그리고 가능한 세계이고요. 슬로건은 우리의 용감한 미래들입니다. 콘셉트과 슬로건에 맞춰 해외 초청작 5편과 국내 초청작 4편, 아시아 합작 1편 등 대표 공연

10편과 또 참여 프로그램, 국제 워크숍이 운영이 되고요. 공연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관객을 위해서 다채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12개월부터 48개월 관객을 위한 작품으로는 폴란드의 미스터 사티, 종이로 만든 세상, 그리고 이탈리아의 타나, 작은 동굴이 오르는데요. 아이들이 무대 위 소품을 만져도 보고 또 주변으로 숨어도 보고 마음껏 뛰놀아보는 참여형 공연들입니다. 또 36개월 이상 관객에게는 오스트리아의 이리저리 팔랑팔랑, 또 아일랜드와 영국의 완벽한 하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과 소리를 앞세운 비언어 퍼포먼스와 신체극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함께 랑랑별 떼떼롱을 선보입니다. 권정생 작가의 마지막 동화를 원작으로 한 그림자 뮤지컬이고요.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랑랑별로 떠나서 인간성과 자연성에 대한 질문을 품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동시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는 일본 제작진과 배우가 작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서울연극창작센터와 아르코예술극장, 또 종로아이들극장 등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구성된 축제인 만큼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와 예매 방법은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황성준 어린이 외 여러 명이 함께 노래한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나의 유산, 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갈 전시와 전주미술 필목으로 이어진 100년 전시, 그리고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정화의

0: 이지혜의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오늘 문화시대 오프닝 할 때 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괴롭고 지칠 때 기분 전환하는 법. 해서 뭐 몇 가지 시원한 퇴근 후에 맥주 마시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나눴는데 기자님은 어떠세요? 기분 좀 가라앉거나 아 오늘은 좀 힘든데 그런

0: 그럴 때뭐 하세요?
1: 저는 뭐 영화 볼 때도 있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있고 뭐
0: 네.
1: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은 이제 누워 있는다. 맛있는 거 먹고 눕고 누워서 영화 보는 거이 정도인 것
0: 아,
1: 같아요.
0: 마무리는 눕는 것으로.
1: 네.
0: 네. 그만큼 현실이 너무 피곤하고 빡빡합니다. 자, 그럴 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현실을 조금 있을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작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가 요즘 인기인가요?
1: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는
0: 네.
1: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0: 맞습니다.
1: 호프일 것
0: 맞습니다. 이거
1: 같아요.
0: 좀 기대돼요.
1: 네,
0: 네.
1: 이게 정말 최근에 만나기 힘든 매력을 가진
0: 오,
1: 영화인데요. 일단
0: 네.
1: 내용 굉장히 단순해요.
0: 네.
1: 일단 비무장지대 인근의 작은 항구 마을인 호포항에 험한 것이 나타납니다.
0: 왜
1: 괴물이라고 하죠.
0: 나홍진 감독 작품에는 험한 것이 늘 나오죠?
1: 이 괴물이 나타나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0: 네.
1: 이때가 지금 80년대 배경이기 때문에 뭐 핸드폰도 없고,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괴물에 맞서 싸울 사람들도 없어요. 다 노인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찰과 이제 마을에 있는 젊은 사냥꾼들 몇몇이 이 괴물에 대항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0: 네.
1: 내용은 굉장히
0: 그러네요.
1: 단순합니다. 네.
0: 네. 근데 그 괴물이라는 게,
1: 네.
0: 뭘까 했더니 이게 지금 장르를 보니까 약간 SF로 분류가 되나요?
1: 네, SF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할수 있는데
0: 네.
1: 이 괴물은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이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0: 네.
1: 거인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한 외계인인데요. 이 외계인에 대항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0: 네.
1: 코스믹 호러 장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영화가 특이한 것이 외계인은 굉장히 늦게 나타나요. 외계인보다는 그 외계인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마을과 거기서 사투를 벌이는 이제 주민들이 초반에는 더 주목을 받고요. 이제 외계인의 본격적인 정체는 영화 후반부에
0: 아, 그런가요?
1: 네, 드러납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번 작품이 나홍진 감독의 전작인 곡성이 나온 이후에 지금 10년 만인 건데,
1: 네.
0: 장르도 SF일 뿐만 아니라, 러닝타임이 보니까 156분이에요.
1: 네.
0: 그런데 후반부에 괴물이 등장한다고 또 하고, 그래서
1: 네.
0: 이 시간들을 이게 거의 하루 낮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설명이 나와 있던데,
1: 네.
0: 어떻게 연출을 해갔을까 궁금해요. 예.
1: 일단은 영화 초반부에 한 50분가량이 계속 추격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은 보이지 않고 이제 외계인이 폐허가 된 자리를 이제 경찰인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계속 마을 주민들과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 외계인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졌는지를 그 흔적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제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주인공이 관객보다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한 채로 계속 헤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나홍진 감독 특유의 연출 스타일이 잘 드러나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영화가 러닝타임 굉장히 길어요. 근데
0: 그러니까요.
1: 이것도 이제 지난 5월에 칸에서 칸 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던 분량에서는 한 4분가량 줄였던 분량이거든요.
0: 네.
1: 그럼에도 한 156분 정도 되니까 물리적인 길이는 긴 편인 영화인데 이 초반 50분의 그 속도감과 몰입감이 어마어마해서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0: 않아요?
1: 영화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0: 지루하지 않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
1: 네네.
0: 긴장감 있게.
1: 네.
0: 근데 이제 한국형 SF가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닥 많지 않아서
1: 네.
0: 이번 작품은 어떨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1: 네.
0: 직접 보셨으니까
1: 네.
0: 기대할 만합니까?
1: 저는 영화관에서 보시기에
0: 예.
1: 한 번쯤 보시기에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0: 네.
1: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 친화적인
0: 이번
1: 영화거든요.
0: 작품이요?
1: 네, 아마 가장 거부감이 낮을 거예요.
0: 네.
1: 왜냐하면 저는 이 영화 딱 처음 봤을 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들 정도로 표현하자면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관에 이제 나홍진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영화 자체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네. 그런 얼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0: 많은 디테일들이 이제 나홍진 감독답게 독특하고 굉장히 불균질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개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1: 네.
0: 들면 굉장히 급박하게 외계인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것을 웃으라고 만든 건지 울라고 만든 건지 모를 그런 유머를 넣는다던가,
1: 아, 네.
0: 아니면 이제 외계인을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액션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선혈이 낭자하게 묘사한다던가. 그래서 스필버그 영화처럼 즐겁게 보다가 어느 순간은 갑자기 이제 뜨끔해지는 순간들이
1: 나홍진이
0: 오는데,
1: 등장하는 거죠.
0: 네, 그게
1: 예.
0: 바로 나홍진 감독 영화 특유의 불균질함. 이것을 이제
1: 아.
0: 매력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큰 재미가 될 거고, 이게
1: 네.
0: 또 어떤 관객들한테는 이제 거부감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아마 많은 관객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나홍진 감독 연출 스타일이 좀 궁금한데, 연기를 막 초단위로 지정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 워낙 오케이 컷을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테이크를 많이 가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300번 정도 똑같은 장면을 이제 배우가 연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단번에 오케이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로 이제 악명이 높은가 하면, 곡성 때는 그 일본의 원로배인 쿠니무라 준님께서 연기를 하시는데, 곡성에서 아쿠마로 나오잖아요.
1: 네.
0: 이제 팬티 차림으로 이제 산에 막 뛰어다니시는 그런 고난도의 연기를 하시는데, 너무 이제 나홍진 감독에 시달리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촬영이 다 종료되고 나서 실수인 척 욕을 하셨다고 해요.
1: 실수인 척이 중요하네요.
0: 네. 그만큼 배우들을 이제 극한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1: 네.
0: 감독으로 이제 또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번 출연진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0: 네, 뭐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씨 외에도
1: 네.
0: 국제적인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죠.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샤 비칸데르 부부가 출연을
1: 네.
0: 하는데,
1: 네.
0: 심지어 외계인으로 출연을 해요.
1: 진짜요?
0: 그런데
1: 예.
0: 영화를 보시면, 아, 대체 이 유명한 배우들 언제 나와? 이러는데 외계인의 이제 얼굴이 공개될 때, 아.
1: 아, 외계인이 아까 후반부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그두 배우를 쏙 빼닮은 외계인이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두 분도 사실 명성에 비해서 출연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희생을 하고 이 작업에 임하셨다고 해요.
1: 네.
0: 그런 걸 보면 이 영화가 이제 각본 단계에서부터 가졌던 힘이 있었던 거죠.
1: 뭐 추천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0: 네.
1: 이번 주 기대작으로 네, 신작 소개로 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호프였습니다.
0: 네.
1: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번 주 영화도 만나볼까요?
0: 네. 제가 이번 주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좀 여름에 어울리는 영화들을 몇편 이제 시리즈로 좀 골라드리려고 하고, 그
1: 네.
0: 첫 번째 영화로 기쿠지로의 여름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제목에서부터 여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1: 그쵸, 예.
0: 여름 방학이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1: 네.
0: 마사오라는 이제 소년이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아이들한테 여름방학은 가장 즐거운 이벤트 중에
1: 손꼽아
0: 하나잖아요.
1: 기다리죠,
0: 네.
1: 예.
0: 그런데 마사오는 굉장히 좀 속상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이제 놀러 갔고, 마을에 이제 혼자 남아서 심심해요. 그래서 늘 어깨가 축 처져서 땅만 보면서 걷고 있는데,
1: 네.
0: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돈 벌러 갔다던 엄마의 사진과 주소를 발견하고 엄마를 찾으러 나서려고 해요.
1: 네.
0: 마사오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 가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1: 그렇죠.
0: 마사오의 계획을 알게 된 이제 이웃 주민이,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이제 보호자를 붙여주기로 해요. 자신의 남편인 기쿠지로를 붙여주는데요. 기쿠지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보호자로 적합치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1: 어른 중년 남성일 것인데 왜
0: 기타노
1: 그런
0: 다케시가 연기했기
1: 아,
0: 때문이죠. 분명히 저 사람은 과거에 흉포했을 것이며 지금도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도 이제 본인인 애인한테는 꽉 잡혀 사는 그런 남자다 보니까 이제 애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이제 돈을 쥐어줘야 얘 보호자가 돼서 거기까지 이제 갔다 와라. 근데 쉽지 않죠. 이 기쿠지로 그 돈은 이제 도박으로 다 날리고요. 히치하이킹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1: 52세 철없는 어른 기쿠지로와
0: 네.
1: 그리고 걱정이 많고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에 기대 반 그리고 또 약간의 걱정 반으로 떠나는 마사오라는 소년이
0: 네.
1: 함께 떠나는 약간 로드무비 같은 그런 영화로 볼수 있겠네요.
0: 네.
1: 그 아까 기쿠지로라는 그 철없는 어른을 기타노 다케시가 연기를

0: 또 훔쳐먹고 네. 돈 한 푼 안 내고 이제 호텔 수영장 막 이용하고 남의 차 막 타이어 펑크 내고
1: 네.
0: 그러니까 온갖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기행들을 저지르면서 네. 이제 마사오를 보호 아닌 보호하게 되죠.
1: 아니, 마사오가 그런 기쿠지로라는 어른을 어떤 시선으로 봤을지 궁금한데 마사오는 어떤 네. 어린이에요?
0: 마사오는 이제 기쿠지로가 마사오를 처음 봤을 때 네. 아니 애가 무슨 울상이야 할 정도로 마사오는 우리가 흔히 이런 영화의 아역배우 이미지로 생각해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혼자 있는 외로운 아이다 보니까 말수도 거의 없고 땅만 보면 걷고 이제 뚱한 그런 얼굴인 아이거든요. 네. 근데 속에서는 늘 이제 엄마를 찾고 외로움이 있는 그런 아이로 묘사돼서
1: 네.
0: 기쿠지로가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해도 차분히 지켜봐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1: 애어른 같은.
0: 네. 네.
1: 슬픔도 있으면서 속도 왠지 깊어 보이는 마사오라는 소년과 또 기쿠지로라는 철없는 중년의 한량 어른의 펼쳐가는
0: 네.
1: 그 어느 여름의 이야기이겠네요. 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 OST 들으면 아 그거였구나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0: 네.
1: 히사이 시조가 음악을 맡았죠.
0: 네, 정말 네. 유명한 음악이죠. 히사이 시조가 이제 영화에서 작곡한 썸머인데요.
1: 네.
0: 영화가 이제 한국에서 개봉하고 나서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음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게 뭐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뭐 광고에서도 많이 쓰여서 이 음악을 딱 들으시면 그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비가 싹 내리고 났 뒤에 그런 어떤 청량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1: 네.
0: 아마 딱 첫 소절만 들으셔도 아, 이 음악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히사이시조 작곡의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삽입곡 Summer.

0: 히사이시조 작곡의 여와 기쿠지로의 여름 삽입곡 썸머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은요. 그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단골곡으로 연습하는 곡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국내에서도 네. 그만큼 예, 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자, 이번 주 영화로 기쿠지로의 여름 소개해 주고 계신데 앞에서 이제 마사오랑 다케다 아저씨 캐릭터 설명해 주셨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원래 목표대로 엄마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네. 어떤가요?
1: 사실 엄마를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진 것은 일단 기쿠지로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기 네.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가는 길 자체가 히치하이킹을 하면 사람들이 잘 태워주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기쿠지로 인상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단둘이 이제 막 여행을 하는 와중에도 길 위에서 또 이제 마음 씀씀이가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야쿠자 출신 연인도 꼼짝 못할 정도로 여장부인 미키죠. 미키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호자로 기쿠지로를 붙여주고 할머니가 걱정하시니까 할머니한테는 이제 여행 보낼 방학이니까 여행 보내자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설득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오토바이 족들은 누가 봐도 좋게 말하면 괴짜, 네. 나쁘게 말하면 루저처럼 보이는 특이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마사오를 웃겨주려고, 왜냐면 아이가 지금 엄마를 찾으러 가는 상황이니까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사오를 웃겨주려고 놀이 친구가 되어주고, 또 길에서 만난 소설가 지망생 같은 경우에는 마사오를 굉장히 먼 길을 이제 태워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동화 같기만 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누굽니까? 기타노 다케시니까 이렇게 아름답게만 그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길 위에서 또 세상의 비정함도 공평하게 또 보여줍니다.
0: 마치 마사오에게 인생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이 로드무비 안에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 맞아요.
0: 이 마사오라는 아이는 어쨌든 엄마가 지금 안 계시고 또 아빠도 부재한 상황에서 할머니와 둘이 사니까 어른이라고 롤모델이나 혹은 자신이 볼 수 있는 어른의 세계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기쿠지로가 이 길 위에서 네. 그런 다양한 어른의 세계 그리고 삶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맞아요. 네.
0: 자, 제목도 그렇고 앞서 들었던 음악도 그랬고 굉장히 여름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그런 영화인데 아마 그 영화 속의 장면들, 풍경들도 멋질 것 같아요.
1: 네. 예. 여름 되면 떠오르는 인상적인 장면이 큰 연잎을 이제 마사와 기쿠지로가 히치하이킹 하니까 걷는 구간도 있잖아요. 걸을 때 땡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연잎을 이제 이마에 이제 붙여가지고
0: 모자처럼
1: 쓰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여름의 녹음이라든지 푸른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름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길 위다 보니까

0: 아, 비정한 모습들도 많이 나오죠. 일단 기쿠지로가 히치하이킹 하려고 이제 맹인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해 보니까 태워줄까 봐. 근데 그냥 치고 도망간다거나. 또 이제 뭐 마사오가 혼자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소아성애자를 만나서 변을 당할 뻔 한다거나. 물론 기쿠지로가 구해주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정함은 마사오를 버리고 떠난 엄마야겠죠. 그런 이제
1: 그쵸.
0: 길 위에 비정함도 계속 나타납니다.
1: 아니, 기쿠지로가 이렇게 듬직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어서
0: 네.
1: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마사오라는 어린아이가 기쿠지로와 함께 다니면서 혹시, 아빠의 느낌을 갖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0: 언뜻 봤을 때는 부자지간처럼 보이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1: 네.
0: 그 둘의 관계는 그런 어떤 아빠와 아들보다는 친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기쿠지로도 뭐 자기가 너무 아들 같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기쿠지로도 마사오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기쿠지로도 이
1: 그쵸.
0: 길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1: 그러네요.
0: 어린아이와 다름없기 때문이죠.
1: 그러네요. 철없는 정도로 치자면.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속에 보여줬던 어떤 그 여름의 풍경들은 단지 제목처럼 뭐그 여름을 드러내는 계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보는 관객들도 자기한테 존재했던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 혹은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0: 맞아요. 여름방학이라는 그 시기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덥지만 뭔가 어디론가 떠나는 설렘도 있기도 하고,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 머물러서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름방학에 이렇게 낮에 혼자 낮잠 자다가 꿈을 많이 꾸잖아요. 저는 꿈꿨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마사오도
1: 예.
0: 이 여름방학 동안 굉장히 꿈을 많이 꿔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매일 악몽을 꾸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낯선 남자랑 둘이서 길 위에서
1: 그쵸, 그쵸.
0: 히치하이킹 하는데
1: 불안하죠.
0: 악몽을 안꿀 수가 없죠.
1: 예.
0: 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낮에 겪었던 일이 굉장히 과장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소아성애자를 만난 날에는 그 소아성애자가 이제 요괴로 등장한다거나, 또 이제 신사에 혼자 이제 마사오가 앉아 있는데, 그때 어른들은 보면 애들 겁주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야, 너 여기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귀신 나온다 막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이제 다음에 꿈을 꿀 때는 그 아저씨가 이제 귀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악몽을 꾸다가 어느 순간 길 위에서 이제 자신을 돌봐주고 재밌게 놀아주려는 어른들을 만난 뒤에는 이제 재밌는 꿈을 꾸는 거죠. 낮에 놀았던 것에 이제 연장선상의 꿈을 꾼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좀 외양은 하나같이 수상하고 하는 짓도 좀 한심해 보이지만, 아, 진짜 어른들은 애가 앉아있으면 막 무섭게 놀리는 어른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웃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구나라는 걸또 느껴지더라고요.
1: 자, 근데 걱정스러워져요. 이 둘이 어쨌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사오가 엄마를 찾기 위한 길이었는데,
0: 네.
1: 결국 엄마와 따뜻한 재회를 할지 못할지.
0: 네. 보통 이런 엄마 찾아 산만리류의 여정은 엄마를 찾지 못하거나 이제 엄마를 만나도 이 엄마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라는 그 비극을 깨달으면서 끝나잖아요. 기쿠지로의 여름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는 영화예요. 마사오가 이제 비극을 마주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 비극에서 내가 슬프든 어쩌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큰 미션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마사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사오도 아, 이제 더 이상 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구나,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대단한 것은 이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보다 회복력이 강한 것 같아요. 금세 이제 기쿠지로는 장난치고 또막 히치하이킹 하면서 웃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여름방학다운 이제 여름방학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물론 기쿠지로가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요.
1: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인 재회를 해요, 아니면은 그런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고
0: 네.
1: 상처를 받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0: 이거는 영화를 보시고.
1: 아,
0: 너무
1: 너무
0: 궁금해 하시는 것
1: 궁금해요.
0: 같아서.
1: 너무
0: 영화를
1: 궁금해요.
0: 보시고 확인하시면 궁금해하시는 걸로.
1: 아, 이런 거 제일 궁금해 못 참겠어요. 바로 봐야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어쨌든 마사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떠나는 로드무비라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나 그 어른인 다케

0: 다도 많은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될것 같은데,
1: 네.
0: 두 사람의 여정이 이제 돌아가는 길엔 또 어떻게 흘러갈지,
1: 네.
0: 그리고 그 다케다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1: 일단 그 기쿠지로 같은 경우에도 마사오처럼 엄마한테 이제 버림받은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조금도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는 철없는 어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막 윽박 지르거나 시비밖에 걸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기가 필요하면 부탁을 하면 들어주었을 일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타이어에 구멍을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을 멀리 태워준 소설가 지망생이 아니 그냥 태워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마사오가 자신과 같은 처지,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란 걸 알게 되자 기코지로는 그렇게 소통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제 위로를 해요. 이제 그 천사의 종을 이제 흔들어 주면서 이걸 울리면 언제든 천사가 나타날 거야라고 하고 위로를 해 주거든요. 물론 그 종은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긴 하지만 이제
0: 마사오를 위해서만은
1: 네, 마사오를
0: 천사의
1: 위해서 그렇게
0: 종이죠.
1: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 해봤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0: 아까 이 기쿠지로 연기를 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했다고 했잖아요. 기타노 다케시는 본인이 연출하면서 출연한 작품들이 꽤 있죠.
1: 거의 대부분의 연출작들이 그런데요. 기타노 다케시는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코미디언, 뭐 화가, 배우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영화 그 남자 흉포하다의 감독이 하차하면서 영화 제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겨 연출을 자처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고 이때 막 음주운전 사고도 치고 막 자신의 그 불륜 사실을 보도한 기자한테 찾아가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해서 전 국민적 밉상이었거든요.
0: 스캔들이
1: 네, 그래서
0: 많았었군요.
1: 무슨 감독이냐 막 손가락질 받았는데 첫 영화도 성공하고 내놓는 영화마다 이제 해외 칸 영화제 같은 데 초청받고 하나비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명실상부 거장의 위치에 올랐죠. 그러면서 좀 이제 민심이 많이 누그러진 케이스고 그 와중에 이 기쿠지르 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친 삶, 늘 죽음에 가까이 있는 인물을 다뤘던 다케시 감독의 세계에선 굉장히 동떨어진 영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다케시 감독이 해외 영화제에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영화를 폭력적으로 만드냐, 폭력이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그런 질문을 너무 지겹게 받아서 내가 이제 폭력 하나 없는 영화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기쿠지로의 여름이거든요. 정말
0: 그렇군요.
1: 반골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화죠. 근데 이 영화를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만들다니 진짜 대단한 감독입니다.
0: 그러면 그말 그대로라면 이 기쿠지로의 여름 이후에 나왔던 기타노 다케시의 작품도 이제 폭력성을 다 제거한 그런
1: 아이, 그렇진
0: 작품들인가요?
1: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0: 연기는 기본 연기를 하셨던 분이니까 자연스러울 것이고, 어쨌든 이런 해외 영화제에서 상도 수상할 정도면 이 연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 특히 이 기쿠지로 연기할 때 보면 정말 기타노 다케시 저런 사람이겠구나 밖에 생각이 안들 정도로 어떤 만들어낸 캐릭터라는 느낌이 전혀 없죠.
0: 실제 그 사람 같은 느낌.
1: 특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마사오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쿠지로 역시 길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객에게 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정을 끝내고 돌아와서 마사오가 기쿠지로한테 진짜 말할 수가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기쿠지로 얼굴을 보면 멍해요. 그리고 어색하게 이제 마사오를 껴안아요. 너무 어색하게 껴안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포옹을 따뜻하게 하는 게 처음이라는 걸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쿠지로 역시 마사오와 함께 하면서 뭐 본인이 늘 했던 시비나 호통 말고도 다른 소통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제 다케시의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세이가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인데 거기에서 나온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어린이와 함께할수록

0: 그들의 세계 역시 넓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 네.
0: 바로 기쿠지로와 마사오의 관계가 그렇죠.
1: 네. 아까 그 여름의 풍경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긴 하고 마치 약간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0: 네.
1: 여러 좋은 장면이 있겠지만 기자님이 네. 뽑으신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저는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어른들 인것 같아요. 그 어른들이 영화에 굉장히 큰 개성과 온기를 부여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봐도 좀 사회 기준으로 보면 아웃사이더 혹은 좀 변변치 않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좋은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무언가라도 내어준다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친절일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이제 계속 기다렸던 꼭 맞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기쿠지로의 여름에 나오는 다양한 어른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날도 더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1: 네.
0: 밖에서 애들이 막 손은 들고 인사해도 더위에 찌들고 일상에 찌들면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 같이 인사하고 웃어주는 게그 아이의 하루에선 굉장히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좀 잊고 지나가기 쉬운 작은 친절이 지닌 힘을 이 영화를
1: 네.
0: 통해서 좀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삶이 고단해서 우리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다정함을 보여주기도 어려운데
0: 맞아요.
1: 타인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한 노력과 진짜
0: 네.
1: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일
0: 네.
1: 것 같긴 합니다만 여름이고 또
0: 네.
1: 여름 방학이니까 좀 다정한 그런
0: 네.
1: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갑자기 떠오른 건데
0: 네.
1: 예전에 이제 그 가족 여행을 가서 이제 이제 저희 아이는 좀 성장을 했고 아주 어린 아이의 한 가정이 되게 재밌게 막 뛰어노는 장면을 보고 저희 아이가 아, 엄마 아빠 참 애쓴다.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보이는 나이야? 이제 하고 깜짝 놀랬던. 근데 정말 아이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힘든 일정을 막 마치고 온그 엄마의 아빠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0: 아름답죠. 너무
1: 네, 아,
0: 존경스럽고요.
1: 존경스럽고. 근데 이제 그 아이도 크면 아마 그 마음을 알지 않을까.
0: 그럴 것
1: 애쓴
0: 같아요.
1: 부모의
0: 네.
1: 자, 마지막 평, 한줄 평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
1: 네.
0: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어떤 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깔깔깔 웃으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 호프와 함께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기쿠지로의 여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천사의 종이라는 거야.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이 종을 울리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대. 기쿠지로의 여름 속 대사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가운데 Angel Bell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의 테두리가 처음 마련됐던 날. 오늘은 78번째를 맞이하는 제헌절입니다. 한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는 헌법처럼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규칙이나 기준이 하나쯤은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거창한 법조항이 아니더라도요.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자라는 나만의 다짐, 혹은 누군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자라는 소박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해도 내가 정한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다잡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경아의 대금연주로 맑은 소리품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이경아의 대금, 유태환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맑은 소리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제헌절이 쉬는 날이라고 하니까 선물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헌절에 늘 쉬지 않았어? 하면서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은 공휴일이 아니었었죠. 올해부터 이 제헌절이 다시 쉬는 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그 덕분에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생각지도 못한 사흘간의 연휴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달력에 찾아온 7월의 빨간 날이 어찌나 반갑고 달콤한지요. 모처럼 맞이한 오늘 이 귀한 휴일, 여러분은 어떤 계획으로 채워가고 계실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집의 설계도가 처음 만들어진 날인 만큼 오늘 하루는요, 내 일상을 지켜주는 나만의 작은 규칙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잘 챙겨 먹기처럼 나 스스로를 아끼기 위해서 만들어둔 소박한 규칙들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쌓인 피로는 잠시 내려놓고요. 주말보다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이 시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수, 고영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여름 전해드려요.

김준수, 고영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여름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죠.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합니다. 오늘은 소보기 작가의 육아의 치열함과 그 속에 차곡차곡 쌓인 사랑을 담아낸 에세이 만화 연애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마련돼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 600마지기로

바다에 띄운 연 듣고 오셨어요. 아라연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들으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신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상주 아리랑 준비해봤어요. 웅산의 노래, 꽃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볼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아침이면 잠든 아기를 두고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갔다. 나에게 주어진 3시간 동안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 점심이 되기 전 집에 와 짝꿍에게서 아기를 건네받았다. 나를 지키기 위해 길을 썼다. 나의 육아는 나를 지키는 것이었다. 내가 나를 지킬수록 짝꿍과는 점점 더 멀어졌다. 결국 나는 나를 지켜냈을까? 나를 지키는 게 무엇이었을까? 엄마가 뭔지도 모를 자기 자신을 지키느라 애쓰는 동안 아기는 기다가 섰다가 걷다가 말도 한다. 어른이 되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단지 내가 어린이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땐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때 엄마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도 마음을 풀고 그 안에 다정하고 용기 나는 것들을 채워나갔다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작고 작아서 내가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길을 걷다가 멀리서 친구가 보이면 잡고 있는 손을 슬쩍 뺀다. 친구가 지나가고 나면 손을 뻗어 주머니 속 내 손을 다시 잡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비밀인가 보다. 친구가 들키면 안 된다. 왜냐면 친구 앞에선 다 큰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기를 돌보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마친 후 나가 있는 정신을 모아서 그림 작업을 해야 했다. 연재하던 만화도 있었고 그림책 작업도 마무리해야 했다. 아기가 처음 뒤집었을 때, 처음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기억이 없다. 내 기억들은 내 그림 속에 다 들어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놀란다.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그때 이미 사랑이 쌓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안산 시립국악단의 연주였어요. 젊음에 붙이는 풍경 1악장 순수시대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소복이 작가의 연희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으려고 매일 도서관으로 달려가 치열하게 버텨냈던 시간들. 정작 아이의 첫 걸음마나 결정적인 순간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작가는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아기를 향한 시선과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고 하죠. 그때는 하루하루 버텨내느라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줄도 몰랐지만 돌아보면 모든 흔적 속에 이미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돌보며 혹은 삶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회의감이 들거나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겁이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나온 서툰 흔적들 속에도 나조차 미처 몰랐던 진심과 노력이 이미 예쁘게 쌓여가고 있을 텐데요. 나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한옥 찻집, 오늘은 소복이 작가의 연희 이야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노래한 곡, 새로운 길 준비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하는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새로운 길 감상해 보시죠.

동화의 새로운 길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경섭 작곡의 마음을 그리다 만나실 곡인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담긴 희로애락과 감정들을 한 폭의 그림같이 표현한 곡이에요. 음악과 깊이 있게 교감하면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정적이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한 곡 11부녀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연주로 마음을 그리다 만나보시죠.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뒷산 타령 전해드렸는데요. 노경미의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그곳 풍경을 보다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 600마지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정탄금악회의 연주로 검은고 독주를 위한 비상 듣고 오시죠.

소정 탄금악회의 연주로 검은고 독주를 위한 비상 전해드렸어요. 저희가 금요일 코너 그곳 풍경을 보다 소개하려고 여행지를 찾다 보면요. 이맘때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꽃 명소가 있어요. 바로 태양을 닮은 황금빛의 해바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국내의 아름다운 해바라기 명소들을 저마다 귀띔해 주기도 하거든요. 고지대의 시원한 풍경과 어우러지는 태백, 구아우 마을부터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드는 함안 강주마을,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의 묵직한 숨결 위에 피어난 연천 호로고루도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경주 첨성대 일대 해바라기 풍경도 많이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제히 고개를 들어서 미소 짓는 해바라기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왠지 아련한 기분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해바라기는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참 묘한 감상을 전해주는 꽃인 것 같아요. 쨍하게 타오르는 빛깔을 품고 있어서 언뜻 보면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여름의 에너지처럼 느껴지지만 오직 한 곳만을 우직하게 바라보는 그 올곧은 몸짓 속에는요.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기다림이 배어있죠. 화려함 속에 숨겨진 그 담담하고도 깊은 빛깔이 이렇게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닐까 합니다. 공명의 연주로 해바라기 듣고 오시죠.

해바라기 듣고 오셨는데요. 공명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다음은 이하로 작곡의 달림이시여라는 곡입니다. 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고 밝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구민지의 노래, 한지수의 생황, 남성훈의 대야쟁, 홍영은의 피아노 연주로 달림이시여 듣고 올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탁 트인 하늘과 초록빛 능선, 그리고 거대한 바람이 만나는 곳,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 600마지기로 안내할게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에 자리한 청옥산은 해발 1256m에 달하는 험준한 고산지대입니다. 하지만 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 마침내 정상 부근에 닿으면 마치 마법처럼 눈앞이 환해지면서 드넓은 평원이 펼쳐지는데요. 벽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600마지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 크기만 해도 무려 축구장 6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아늑한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은 원래 척박한 땅을 일구어 땀방울을 흘리던 우리 민초들의 삶의 터전, 고랭지 채소밭이었어요.

거친 산자락을 일구며 살아온 조상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이 고원이 지금은 초록빛 능선을 고스란히 살린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가 되어 우리를 맞이합니다. 광활한 초록평원 위로 20여 개의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하얀 날개를 천천히 돌리며 서 있는 모습은 푸른 하늘과 맞닿아 마치 이국적인 동화 속 세상에 들어선 듯 신비롭고도 장엄한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높은 산길은 등산 장비를 갖추고 숨가쁘게 걸어 올라야 하지만 600마지기는 미탄면사무소에서 차를 타고 정상 부근까지 약 30분이면 편안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 정취를 드라이브로 즐기기에 더없이 훌륭합니다. 요즘 같은 7월에는 초록빛 평원 위로 하얀 샤스타 데이지를 비롯한 싱그러운 야생화들이 피어나서 고원의 여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어요. 낮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고원의 싱그러운 산바람을 맞이하고 밤이 되면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은하수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곳. 7월에는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 고원에 올라 대자연이 그려내는 이국적인 풍경을 마음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윤주희의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강원 블루스 듣고 오셨어요. 해발 1256m 고원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또 끝없이 펼쳐진 초록 평원의 풍경, 이게 다 눈앞에 그려지세요? 평창 청옥산 600마지기는요, 이처럼 야생화와 별, 그리고 산악관광이 어우러져서 계절마다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내는 장소인데요. 특히 올해 2026년의 600마지기는 더 편안한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동안 오르내리기가 다소 불편했던 정상 부근의 비포장 도로를 넓고 안전하게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방문객들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느긋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잠깐 사진만 찍고 내려오는 전망지를 넘어서 은하수 전망대와 야생화 테마 정원, 또 생태 주차장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지방 정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명실상부한 체류형 산악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텐데요. 서두르지 않는 자연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면서 오래 기억될 풍경 하나 마음에 담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 600마지기로 떠나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명승지, 동해안 여덟 곳을 노래한 소리인데요. 관동팔경 만나보시죠. 이문주의 소리입니다.

읽고 대천 치며 노래할 때 물에 조여한 맑은 취미 3일 보라 하하.

시선일지 거들꽃은 떠서 오고 물새 펄펄 나는구나 가객신 누구누구 이정차에 쉬어간고

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횡 저 철선한 뒤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호 탕탕하니 망야.

이문주의 소리로 관동팔경 감상하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벌써 오늘 끝곡 전해드려야겠네요. 곽수훈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가야금이 있는 풍경 감상합니다.

다시 찾아온 제헌절 공휴일 덕분에 사흘간의 달콤한 연휴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 연휴에는 늘 찾던 한적한 숲길이나 휴양림 혹은 도서관 같은 고즈넉한 곳들도 좋지만 한 번쯤은요, 익숙한 풍경에서 벗어나서 조금 색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해요. 수많은 발길이 오가는 도심 속 광장이나 요즘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는 핫플레이스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조금은 북적이고 어깨를 부대끼는 곳이라도 그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사람 사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나 역시 이 세상 속에 단단하게 발을 붙이고 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과 에너지를 얻게 되기도 할 거예요. 고요함이 주는 평온함도 참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 냄새 가득한 풍경 속에서 더 생생한 에너지를 채워가는 것도 좋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나의 장단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을 품게 되죠. 우리 전통 장단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온 소나기 프로젝트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3채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공연 제목인 3채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가지 빛깔이라는 뜻처럼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장재효, 류승표, 정연아 세 연주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도 있는데요. 3채는 풍물놀이에서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 장단의 이름이기도 하죠. 가장 익숙한 전통 장단을 바탕으로 각자의 음악 세계를 풀어내며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무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평일 오전을 특별한 음악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성남 아트리움 모닝 콘서트가 오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성남 아트리움의 모닝 콘서트는요. 동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7월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김준수는 탄탄한 소리와 깊이 있는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음악적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창극과 판소리, 다양한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국악의 저변을 넓혀왔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대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부산이 우리 춤의 열기로 가득 물듭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전통춤축제 2016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립부산국악원 일원에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공연은 물론 학술행사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전통춤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먼저 7월 24일엔 개막 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삶과 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아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어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한국 전통춤판이 이어지는데요. 매일 6명의 춤꾼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춤의 다양한 흐름과 색깔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공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7월 26일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가 함께하는 영남무악 이음과 지음이 마련되고요. 7월 28일엔 방지원의 동해무악장단 렉처 콘서트, 8월 1일엔 박인수의 한국사자춤연희 렉처 콘서트가 이어져 영남 지역의 무악과 전통 연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또 8월 2일과 4일엔 각각 영남춤전, 동래악춤과 영남춤작가전이 열리고요. 7월 31일과 8월 2일엔 연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희 R&D 콘서트와 영남춤학회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바람우와 일무, 강강술래 등을 배워보는 춤 워크숍이 운영되고요. 그리고 8월 8일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대표작 상선약수가 폐막 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영남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부산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아파트의 상사리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황
0: 김봉영입니다. 오 이거 맛있겠는데요. 여름하면 대표적인 제철 음식이 콩국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최근에 콩국수의 콩의 개념을 바꾼 땅콩으로 만든 땅콩국수가 인기라고 합니다.
1: 땅콩국수요?
0: 네.
1: 오 생각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게다가 땅콩은 건강에 좋잖아요.
0: 좋죠. 네. 물론 이제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빼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죠.
1: 그렇습니다. 이 궁금해가지고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삶은 땅콩을 물과 함께 곱게 갈아가지고 콩물을 만들고 거기에 면을 넣어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자 오늘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입니다. 콩국수를 땅콩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0: 없어요.
1: 없습니다.
0: 헌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여름이 무르익으면서 다양한 제철 음식 변형과 새로운 조합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콩물에 꽈배기를 잘라 넣어가지고 먹는 조합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1: 자, 오늘부터 연휴니까요. 맛있는 제철 음식들 놓치지 마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재연절에 함께 들으신 오늘의 첫 곡은 노을량의 씨를 뿌려 주소서 듣고 왔습니다.
1: 노을량 음악을 항상 이렇게 들으면 참 좋습니다. 노래도 딱 유니즌으로 해가지고 네. 참 듣기 좋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0: 좋은 음악들이 참 많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땅콩국수도 엄청나게 새로운데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제철 음식 조합도 정말 야 기발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콩물에 꽈배기를 넣어서 먹는다? 이건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0: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1: 맛있겠죠. 꽈배기 이제 뭐 설탕 들어가고 하니까
0: 아니 그
1: 달달해지고
0: 찹쌀 꽈배기의 특유의 그 쫄깃한
1: 네네네.
0: 씹는 맛
1: 네네
0: 그게 이제 콩물과 만나면 더 맛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제철 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젠지 세대들의 창의력 놀랍죠. 꽈배기를 잘라서 얼음 동동 띄운 콩국 이게 이제 딱 말아먹는 거 요거는 반드시 해보고 싶습니다.
1: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대구에 있는 콩국 도넛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도넛도 맛있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선가 경주에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저는.
1: 아하.
0: 네, 이 유사한.
1: 이미.
0: 네.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제철 음식을 있는 그대로 먹기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조합해서 먹는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1: 네.
0: 사실 누구나 그 나만의 별미, 조합 이런 거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스타일, 뭐 네. 나만의 조합 있죠. 아빠표 조합,
0: 네.
1: 뭐 엄마표 조합, 아들의 조합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맛있는 제철 요리 조합 대결을 펼쳐봐도 연휴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0: 지금 네. 우리에게 당연한 메뉴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다 실험이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다 보니까 나온
1: 에이.
0: 부대찌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뭐 여러 가지 시도 실험 해보는 재미 가족들과 네.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오늘 제 78주년 재연절에 함께하는 바투의 상사디아 2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1: 네.
0: 오늘 2부에서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젊은 예인 정다휘 공경환 민경문이 함께하는 전통 창작 집단 카마이의 아주 뜨거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기대해.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바투의 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우리 음악 집단 속에 받아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오프닝에서 이 콩국 그리고 꽈배기 요 얘기 드렸는데 요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어떤 제철 음식 조합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수박 아이스크림, 통수박 소르베라는 게 있습니다. 통수배 수박 소르베.
0: 저도 얘기로만 들어봤습니다. 엄청 유행이라고 하던데.
1: 네.
0: 수박을 반으로 일단 잘라요.
1: 네.
0: 그래서 속을 파냅니다.
1: 음흠.
0: 속을 딱 파낸 다음에 통째로 얼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드실 때는 얼린 수박을 꺼내서 여기에 이제 우유를 붓고 숟가락으로 이제 저으면 얼어있던 수박 과육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으로 오. 변한다고 해요.
0: 오. 네. 이게 지금 영상 조회수만 해도 200만을 훌쩍 넘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던데 먹어보고 싶네요.
1: 직접 하실 거예요?
0: 제조는 귀찮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귀찮아.
1: 나 이거 딱 보면서
0: 손이 너무 많이 가요.
1: 이야, 이거를 어떻게 다 해야 하나. 일단 또 속을 다 파야 되잖아요.
0: 그냥 일단 수박을 사서 바로 잘라서 먹는 그 다이렉트의 즐거움을 일단 네. 포기해야 되잖아요.
1: 이걸 또 파내서,
0: 공정 과정이 좀 길어요.
1: 판에서 이걸 또 보관하고 아유. 그리고 이걸 얼리려면은
0: 네.
1: 냉동칸
0: 또 비워야 돼요.
1: 이걸 어떻게 하냐고.
0: 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영크크가 절대 될 수 없는
1: 영상으로
0: 네.
1: 대리 만족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영상을 보면 막 댓글들도 영상 보면 수박을 안 살 수가 없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이 수박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요.
1: 그 보니까 또 수박 외에도요 멜론이랄지 참외 같은 여름 제철 과일을 활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0: 네.
1: 뭐가 하나 나오면은 이제 또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또 여기에도 적용시켜보고 또 저기에도 적용시켜보고 이런 다른 레시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땡튜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더 개발되는 게 아닐까.
1: 그럴 것도 같아요.
0: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때 뭐 재미삼아 사업할 때는 뭔가 새로운 조합들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런 원리.
1: 그리고 또 집단지성이라고
0: 네.
1: 요거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0: 또 다른 아이디어.
1: 난 이거
0: 맞아요.
1: 했더니 또 괜찮아.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0: 전문가들은 요즘 음식 경쟁력이 단순히 맛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 또 확장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1: 네네.
0: 그럴만하죠.
1: 그렇습니다.
0: 궁금해야 팔려요.
1: 맞습니다.
0: 궁금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이게 무슨 맛일까? 이런 느낌. 어쨌든 그런 새로운 조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직접 재료를 재해석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것도 참 뭐 사업하고도 비교했지만 예술과도 참 비슷하다.
1: 하긴 그러네요.
0: 이런 느낌도 들어요.
1: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이제 창출해내는 약간 그런 것들이
0: 그런 것들도
1: 예술과
0: 있고
1: 예술과 좀 비슷한 것
0: 콜라보레이션.
1: 같아요.
0: 콜라보레이션. 이것과 이것의 융합.
1: 네.
0: 화합, 뭐 협업 이런 것들. 그럼 또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험을 소비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맛도 전통도 사실 경험이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0: 네.
1: 다양한 경험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근데 결론은 우리는 이 경험이 귀찮다.
1: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0: 아, 이거.
1: 아니 수박 이건 정말 맛있긴 할 것 같은데
0: 누가 해주면 감사히 먹겠는데.
1: 그렇죠.
0: 해 먹어라 그러면 아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
1: 봉영 씨 할 여력이 없죠.
0: 수박 들고 올 힘도 없어요.

0: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집까지.
1: 아 예. 매달 되고. 아 저는 수박을 살 때 반드시 제가 보고 사거든요.
0: 아, 보고.
1: 줄무늬도 색도 보고 아. 꽁지의 그 응? 아. 그것도 보고 아. 다 보고 사는데 배달해 주는 건 좀 실패가 몇 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예. 그래. 특히 인터넷 배송.
0: 네네네.
1: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컨디션이 안 올 때들이 있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수박을 사야 되는데 귀찮더라고요. 그것도 힘이 없어 가지고. 무거워 수박.
0: 아, 그렇긴 해요.
1: 예, 진짜. 예.
0: 아이고. 아무튼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땀띠에 이어달리기 듣고 올게요.

0: 무대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1: 감동이었습니다.
0: 감동 그 자체였어요.
1: 또 모시고 싶어요.
0: 그러게요.
1: 예, 예.
0: 레퍼토리 더 많지 않으신가?
1: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예. 아니, 너무 잘 하시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팀워크도 좋고.
0: 맞아요.
1: 예, 그리고 우리처럼 팀워크 좋죠.
0: 아, 우리처럼. 예. 맞아요, 맞아요. 사물놀이 땀띠도
1: 네.
0: 몸이 좀 불편한
1: 그쵸.
0: 연주자분들이 모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네. 그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팀이에요.
1: 자체적으로도 그냥 감동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우리가 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아니다 가능하다 넘어서는 그 에너지
1: 네.
0: 땀띠를 통해서도 들어봤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영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흩은 가락 듣고 올게요.

0: 사물놀이 땀띠에 이어 달리기 둘의 소리의 태평년 듣고 왔습니다.
1: 네, 둘의 소리도 저희 버스킹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0: 생각나요.
1: 아, 그때 참 좋은.

0: 커피콜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0: 묻지마
1: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트의 상사디아.
6: 가슴을 대고.
7: 언녀나 나토 너 보러 오다가 넘어졌어. 무릎에서 피가 나고 네가 호해줘야 되고 을 받아줘.
8: 아우 대기라 네가 애니 애. 아유 일로 와서 앉아봐. 무릎에 묻은 흙부터 좀 씻어내자. 아우 얘 진짜 찌찌맣게 왜 그래.
7: 잠깐만 원년아, 수돗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수돗물을 부으려는 거야?
8: 야 근데 너 장혁 맞지?
7: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8: 장혀 아니야? 이상하네. 아무튼 아프구나. 아이고 대기라, K-응급처치가 좀 바꿨어. 예전에 소독부터 하고 그랬지만 최신 외과 진료 가이드라인은 창상 부위의 감염 예방에는 수돗물 세정이 매우 유효하대. 그리고 생리식염수나 소독약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명시돼 있거든.
7: 참 말이야.
8: 그럼
7: 나 어렸을 때 빨간 약으로 소독하고 반창고 붙이고 딱지 앉아야 낫는다고 했거든.
8: 아 그래? 아 그거 아니야. 최근에 한국 의료계의 의학적 표준 치료는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물로 씻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수변 치료로 전환돼서 실행되고 있거든.
7: 아 언녀나, 응? 소독도 안 하고, 응, 딱지도 안 생긴 게 수변 치료?
8: 맞죠.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화난 건 아니지?
7: 방송 전에 안 듣고 왔더니 헷갈린다. 목소리가 안 온다.
8: 넌 장혁 아니구나.
7: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8: 장혁이야 형. 아무튼 딱지가 생기면서 낫는 것보다 수분 치료가 피부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대. 올 여름에 놀러 갔다가 다치고 그러면 수분 치료 기억하는 거야?
7: 언제나. 나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아니야?
8: 아, 야, 너 장혁 씨 아니고 장염 씨래. 장염.
7: 안녕하세요, 장염입니다.
8: 그래.
7: 너 없이 아무데도 난 안 갈 거야.
8: 가.
7: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대체 어디가 좋아, 언제나?

0: 안숙선 오정숙의 화초사거리 듣고 왔고요.
1: 네.
0: 봉영 씨 이렇게 방송 준비 안 하시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은 장염 씨로 하신 거죠?
1: 오늘은 장염이었습니다.
0: 장염.
1: 네. 네.
0: 아 좋았어요.
1: 여러모로 장혁 씨에게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0: 네.
1: 아 우리 어렸을 때는 당연히 소독을 먼저 한다.
0: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1: 그랬었는데. K응급처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0: 최신의 외과진료 가이드라인이 창상 부위의 감염 예방에는 수돗물 세정이 매우 유효하다. 괜찮다는 얘기죠.
1: 네.
0: 생리식염수나 소독약이 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창상은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처를 통칭하는 말인데
0: 네.
1: 수돗물, 생리식염수 혹은 기존 소독약을 각각 사용해서 감염률을 비교해보니까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0: 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일단 뭐 깨끗하게 씻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수변 치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또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말 끼고 짧은 피서
1: 네.
0: 다니시지 않겠어요?
1: 네.
0: 예. 한국도로공사는요. 이 장마와 휴가철이 겹치는 7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집중된다면서 운전자분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뭐 졸음쉼터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좀 쉬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급하게 갈 필요는 없죠.
1: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네.
0: 그렇습니다.
1: 특히 그 운전하실 때 에어컨 킬 수밖에 없거든요.
0: 환기해야죠.
1: 네. 네. 그럴 때 환기가 필요해요.
0: 그렇습니다.
1: 내기순환 모드로 열어놓고 운전하셔야지 그 닫아버리면 안에 산소량이 부족해져가지고
0: 네.
1: 이산화탄소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졸릴 수밖에 없어요.

0: 없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도로공사는요, 여름철 에어컨 사용 습관도 졸음 운전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하는데,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내기순환 모드로 장시간 가동하게 되면 운전자와 동승자의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차량 내부에 축적되기 때문에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0: 환기하시면 제일 좋고, 외기순환 모드로 바꿔가지고 네. 밖에
1: 공기가
0: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2시간 이상 운전하셨다 피곤한데 싶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진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네. 잘 돼 있어요.
1: 잘 돼 있어요.
0: 정말 진짜. 잘 돼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저희는 직업상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1: 네.
0: 그 내비를 보다 보면 이제 그 교통 상황이 나오잖아요.
1: 네, 네, 네.
0: 어디서부터 빨간색이고, 빨간색 되기 전에 휴게소에 꼭 들어가세요.
1: 아,
0: 저만의 꿀팁이거든요.
1: 저 전혀 몰랐어요.
0: 그래요?
1: 네.
0: 왜냐면 막혀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1: 아, 그러네.
0: 화장실도 못 가고 피로도는 더 쌓이고.
1: 아, 화장실 못 가면 정말
0: 괴롭거든요.
1: 큰일 나거든요. 땀 나죠.
0: 에어컨
1: 아무리 틀어놔도.
0: 그럼요.
1: 네.
0: 그래서 빨간색이 보이는구나. 그러면 그 전 휴게소 네. 혹은 졸음쉼터에서 꼭 쉬시라.
1: 아, 쉬셔야.
0: 훨씬 피로도가 낮습니다.
1: 개운하죠.
0: 개운해요.
1: 그렇습니다.
0: 시원하죠.
1: 비워야 또 채울 수가 있으니까.
0: 뭐 거기까지 가시게.
1: 아니.
0: 요 정도만
1: 비워내지 않습니까?
0: 네?
1: 안 비웠어?
0: 아니, 비워내야죠.
1: 비워내야죠. 네. 그래, 비워내고 그 소리도 있잖아요. 예. 네.
0: 더 가보세요. 뭐 어디까지 가나?
1: 그럼 그 다음에 소리 딱 나오잖아요.
0: 뭐요?
1: 비워내니까.
0: 네.
1: 좋아요, 안 좋아요?
0: 좋아요.
1: 아이고 좋아, 축구꾼이야.
0: 이게 나오잖아요.
1: 아,
0: 소리가 우리네 삶을
1: 소리도
0: 담고
1: 그렇고
0: 있네요.
1: 자연스러운 생년상도
0: 그러네요.
1: 이렇게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다.
0: 아,
1: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0: 좋았습니다. 좋았어.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괜찮았어요.
1: 아, 오늘 또 한 건 해냈네요. 흥부 박타는 대목과 휴게소에서 예. 쉬어내는 거,
0: 예, 비워내는 그걸 거. 만났어요.
1: 만났습니다.
0: 그 조합 아주 좋았어요.
1: 음악으로 또 만나봐야죠.
0: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니나노 드라이버 듣겠습니다.

0: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니나노 드라이버 듣고 왔고요. 와 진짜 이 음악 들으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1: 네.
0: 자 오늘 1부 끝곡 가야슬의 원더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모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0: 한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가 언제부터라고 했지?
1: 19일부터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지. 근데 세계유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래?
0: 아,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서 전세계 문화 자연복합유산을 등재하고 그 보존, 관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사결정 과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최국에 모여서 하는 중요한 회의래.
1: 아, 그래서 개최국은 전시, 체험, 부대 행사 등을 통해 세계 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는 거구나.
0: 그렇지. 그래서 세계 유산 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이 전통 문화 축제로 지금 들썩이는 거지.
1: 피난수도 부산. 조선통신사 등 다양한 행사와 경복궁, 수문장 교대, 산화비 공연 등 고품격 공연들이 펼쳐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말 많은 관심과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해야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7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곡은 양방원 외 여러분의 연주로 플라워스 오브 케이 듣고 왔습니다.
1: 한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돌아오는 일요일이죠.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데 와 덕분에 지금 부산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0: 그럴 만도 하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걸 기념해서 국가유산청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19일 일요일부터 29일까지 행사기간 중 부산 백스코에는 한국 세계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 체험, 콘텐츠를 담은 대한민국 관이 열리는데 5개 기관에 45개 전시, 체험 부스가 준비가 되고요. 네. 각 주제별 전시 공간도 흥미롭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이 주제관은 화성, 남한산성,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등의 이제 한국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잠정 목록에 오른 유산의 매력과 가치를 또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1: K-헤리티지 홍보관은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체험 콘텐츠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국가유산과 세계유산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헤리티지 타임리스 타임은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에서 높이 9m에 이르는 대형 미디어포를 통해 우리 유산의 아름다움을 또 웅장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자 부산의 유산과 해양수도로서의 면모를 선보이는 부산관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부산으로 많은 분들 가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불금의 국악
0: 라디오 버스킹 버스킹
3: 올립스 떠다가 엮었어요.
0: 아이 좋다.
3: 예쁜 꽃송이도 넣고요.
0: 아을 쓰고
1: 그대 노을빛의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아 이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0: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산골 소년 은공이는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냐? 굿과 전통 음악으로 깊은 산골 소년 은공이의 멋진 이야기를 펼치기 때문이죠.
1: 그렇습니다. 2023년 풍류공작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명의 빛나는 젊은 예술가가 함께하는 창작 국악 그룹 카마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입니다.
0: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카마의 산골소년 은공이 이야기 만날 수 있고요.
1: 네.
0: 자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추임새와 다양한 질문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1: 자 스튜디오를 꽉 채우고 있는 카마

0: 가볼까요? 라디오 버스킹 버스 퀴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정다휘라고 합니다.
2: 아, 다휘 씨 오랜만이세요.
1: 오랜만입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안 별친구 보존회에서 별친구 공부하고 그 구판에서 악사와 선놀이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문입니다.
2: 아, 네. 경문 씨 반갑습니다.
4: 네,
2: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금 불고 소금도 불고 단소도 불고 그리고 타악기도 간간이 연주하고 네, 음악도 같이 만들고 있는 공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 경환 씨 어서 오세요.
1: 못하는 게 없구만.
2: 못하는 게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가 마이크도 두 대나 네. 있어가지고
4: 여기 밑에 한 대 더 있습니다.
2: 아, 세 대.
1: 제일 화려해요 지금.
2: 지금 막 하면서 계속 얼굴에 마이크가 붙어가지고
4: 오늘 거의 공연 셋입니다.
5: 마이크가 왜 이렇게 많아요?
4: 아, 이게 여러 가지를 또 악기를 선보이려고 청취자분들께 하려고 하다 보니 예. 악기를 조금 네, 마이크를 좀 세팅을 많이 하게 됐네요.
2: 뭐 어쨌든
5: 재능 부자시네.
2: 마이크 옆에 안 부딪히게 조심하시고.
4: 네. 네네네.
5: 자, 저희가 오프닝 때 은공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아무래도 글을 적은 사람이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 시놉시스를 예. 제 옆에 앉아 계신 동해안을 전공하시고 또 글도 잘 쓰시는 저희 네. 민경문 씨가 열심히 네. 쓰셨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씨.
2: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고맙습니다. 그 은공이 이야기는요, 그 산골 마을에 이제 은공이라는 소년이 어머니랑 이제 단둘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은공이가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 울음소리를 딱 듣고 네. 아, 이거는 우리 아버지 잡아간 호랑이가 분명하구나. 호랑이를 보지 못했는데
2: 예.
3: 울음소리만 딱 듣고 얘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방 안으로 막 쏜살같이 들어와서 네. 방엔 딱 처박혀가지고 방송이 괜찮은가요? 네. 방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2: 네, 네, 네.
3: 한 1년이 넘도록 이제 이게 호랑이한테 이제 물려 죽을까봐 겁이 네. 나가지고 두려움에 이렇게 잔뜩 쌓여가지고 오오.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하는데
2: 예.
3: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방 안에서 나올 것인가 또 나오고 그래서 또 어떻게 은공이가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오오. 이제 얘기거든요.
2: 예.
3: 네. 근데 이거는 은공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2: 네. 네.
3: 이게 생각할 여자라는 한자가 있는데
2: 네.
3: 그 한자를 풀어보면은 그 범호자가 위에 있고 아. 밑에 이제 생각사자가 있는데
2: 예.
3: 항상 호랑이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그 호랑이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재난들이 많았으니까
2: 그쵸.
3: 항상 호랑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막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들인데 이제 은공이가 이제 갇혀 있는 그 방이 그 어떤 두려움으로 지어진 그 생각의 방을 이제 사실 표현을
2: 그런 상징이
3: 겁니다.
2: 있네요.
3: 네. 그래 가지고 은공이가 나중에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그 생각의 방 어떤 방 안에서 나와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자신의 깨달음 어떤 그런 기쁨 같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은 은공이는 예전인데
3: 네네.
2: 사실 이야기를 뜯어보면은 지금의 이야기랑
3: 현대 이야기 예, 맞아요. 현대 이야기
5: 이 스토리를
3: 네.
5: 이제 풀어내는 방식은
3: 네.
5: 굿 형식으로 풀어낸 겁니까?
3: 네네. 이제 굿에서 이제 서사무가가 있잖아요.
2: 네.
3: 뭐 이제 저희 동해안 별신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청사라 하는 심청굿 그리고 이제 손님사라 얘기하는 손님굿 당금액이 무가를 구현하는 이제 그 세종굿이 있는데 긴 이야기를 이제 구현하는 그 서사무가의 형식을 가져와서
2: 아하.
3: 아예 새로운 서사무가라고 할까요?
5: 그러네요.
3: 그런 걸 짜가지고
4: 이야기를 직접 다 쓰셨습니다.
2: 오, 네. 그래요? 네.
3: 그거를 이제 진도식김국과 네. 동해안 별신국과 함께 이제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1: 서점집 마들렘이 아니랄까봐.
2: 아, 그래요?
1: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5: 아, 아버지가 서점하세요?
1: 네. 네, 네, 굿도 잘하고요.
2: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안에 이면이 네. 있어요 지금.
1: 네, 맞습니다.
2: 그나저나 다윗 씨 같은 경우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겉보기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1: 사실상 무대를 예. 서는 모든 사람들은 네. 다 두려움을 안고 무대 위에 선다고 그래. 생각해요.
2: 그쵸.
1: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을 늘 안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랑 공연을 하면서는 걱정 근심을 조금 내려놓고 좀 마음 편하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2: 예.
1: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0: 하고
1: 최고의 소울메이트네요.
0: 그러게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찌나 용을 썼는지
2: 아유 씨가 중심이 돼서 모았어요.
0: 제가, 제가 저희 카톡방 이름이 예. 그 삼고초려를 넘어서 백고초려라고 혹시 아십니까?
1: 뭐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던가요?
0: 아이고 뭐 이야기 해보시죠.
2: 예, 서점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1: 우리 아버지 둬야 된다.
3: 그거다. 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1: 샷터 열어야 된다.
3: 무대가 너무 무섭다. 등등등의 네. 저의 생각의 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1: 정작 작가인데 네, 그랬었고 경원 씨 악기 아, 네. 부는 경원 씨는 뭐라고 거절을 하던가요?
4: 아 제가 처음에는 대학교 때 졸업 연주회 때 이제 처음 음악 활동을 하면서 혹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다고 다희가 이제 다희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도 이제 바쁘다는 핑계 혹은 이제 군대를
0: 군대로 가버렸어요.
1: 어, 가해... 어, 군대를 가 네. 다희 씨 때문에 네. 아니, 다희 씨 군대를 가버려.
4: 아니고
2: 성다희가 다가온다. 저,
4: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1: 다희 씨랑 있기보다는 그냥 국방부의 품으로 국방부의 품으로 가버릴래. 네,
0: 아니 저희랑 같이 공연을 하기로 잡아놓고 갑자기 군대로 사라져버린 예, 거예요. 오, 그래서
4: 될지 몰랐는데 이제 네. 시험을 보는데
2: 돼버렸어요.
4: 돼버려가지고
1: 아, 국방부 군악대랄지 뭐 홍보
4: 네, 다 군악대를 좀 아, 이제
2: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네요.
0: 맞습니다.
2: 네.
0: 그래서 진짜 제가 어렵사리 두 분을 잘 이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이 청취자분들이 국악 전공자가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네. 국악이라는 게 한 장르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 아, 그러면요.
0: 왜냐하면 힙합이랑 R&B처럼 국악 안에도 진도의 음악이 또 따로 맞아요. 있고 동해안의 음악이 따로 있고 서로의 음악적 성질이 전혀 달라요.
2: 맞아요.
0: 근데 그냥 우리나라 옛날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소망은 서로 다른 장르의 두 장르의 음악 그리고 두 지방의 음악이 서로 만나서 네. 무대 위에서 되게 멋진 구수로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우러지는 어떤 모양새가 현대인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너무 네. 어려운 한자 말이거나 혹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들이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어떤 시놉시스를 갖고 젊은이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구슬 좀 짜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아주 간곡하게 아하. 간청을 해가지고 가지고 제가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자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2: 아니 음악을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마음에
1: 가봅시다.
2: 쏙 듭니다.
1: 네.
2: 너무너무 훌륭한 생각으로 접근으로 어렵게 모인 이 세 분 카마의 오늘 버스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우리는 굉장히 규정 짓는 거 좋아해가지고 국악 굿소리 이렇게 규정 짓는데 맞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다 다르거든요.
0: 맞습니다.
2: 그 다름의 미학을 카마의 첫 번째 무대 문끝 맞죠?
0: 맞습니다.
2: 네. 문끝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예. 아무리

0: 문구답게 시원하게 열어주셨습니다.
1: 이게 지금 식김꽃과 동해안별식꽃의 콜라보
2: 네, 맞습니다.
1: 인 거죠?
2: 네네네. 네.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네. 아니 왜냐면 식김꽃에서 또 익숙한 그런 멜로디도 들리고
2: 네네네.
1: 저 동해안 지역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우 결묘하네요 진짜.
0: 묘하게 그냥 한 곡 같아요. 이게 완성곡 같아요.
1: 네, 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아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직접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71님부터 네.
3: 묘하네요. 진도 소리와 동해안 소리가 얼기설기 얽혀 있어. 아이고 이거 문학적인 표현을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아주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런들 어떠하리. 아이고 문자를 꽤나 잘 쓰시는데요. 저런들 어떠하리 너무 좋네요. 네 사랑합니다.
1: 선물 하나 드리시죠.
3: 네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떡을 하나 드리면 네. 좋을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2: 호랑이가 나타났지.
0: 은봉이네 은봉. 네. 0564님
1: 주시죠. 네. 5064님
3: 5064님
4: 아 다희님 얘긴데요. 어, 네. 아 다희님 맨발이다 너무 열정적이네요.
3: 아주 예쁘고 반짝반짝한 그 비 올 때 신는 레인 슈즈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4: 아니, 얼마 전에 새로 오늘, 샀답니다.
0: 네. 오늘 의상이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3: 아,
0: 의상이에요.
3: 그럼요. 제가 네. 여기 버스킹 버스퀸이 되려고 네. 이제 킹과 퀸이 돼보려고 아하. 열심히
0: 아 그래요.
3: 퀸의 애티튜드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에이.
0: 경원 씨는 뭐예요? 킹과 퀸이면?
5: 어? 저는 그저 악사.
3: 아니잖아.
0: 꼭 군대 가겠는데? 네.
3: 왕자예요 왕자.
0: 아 왕자. 오케이.
1: 꽈배기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3: 오 이거 얘기해주세요.
4: 악기 아, 네. 소개예요. 장구가 좀 작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동해안 별신꽃 동해안 구판에서만 쓰이는 네. 동해안 무속 장구 동해안 굿장구입니다.
0: 근데 동해안 굿장구 치고도 작은 거예요? 아니면 보통 원래 이 사이즈예요?
4: 보통 요 사이즈입니다. 네네.
3: 근데 왜 이렇게 장구가 작은 걸까요?
4: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옛날에 이제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구판을 아, 네. 막 여러 군데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 작게 아, 만들었거나 이게 또 분리도 되거든요. 요 통은 아닌데 분리가 되는 통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4: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그 쇠악기가 많다 보니까 그 소리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맞아. 조금 더 이제 고음이 나는 네. 장구를 네. 네. 쓴 건 아닐까.
3: 트랜스포머 장구네.
4: 네.
3: 나도 사줘.
4: 있으시잖아요.
3: 사줘.
4: 있으시잖아요.
3: 사줘. 나도 분리되는 거 사줘.
4: 아 예.
0: 굉장히 친하네요. 네. 네. 좋아. 네.
1: 자, 요 금요일 요 코너는. 진짜 버스킹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4: 아~ 네,
1: 저희의 개입은 최소화할 건데 아~ 살짝 멈춤이 있을 때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3: 네네네.
1: 그래서 한번 두 번째 곡도 쭉 한번 이제 예, 소개하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1: 네네 바꾸십시오. 네네네.
3: 그 벼슬궁이라는 그 진도 시킨 곳의 사설에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0: 카메라 가려버려. 아, 자연스럽게.
3: 아유, 좋아. 자연스러웠어. 그냥 시선을 바로 감탈해버려.
0: 자 악기를 바꾸고
3: 아,
0: 있죠.
3: 악기를 바꾸고 자, 저 어. 작은 장구에서 지금 큰 장구로 바뀌었습니다.
0: 악기를 바꾸고
3: 오, 너무 잘하셔. 동해안 어때요? 저 정도
0: 마이크도 정리하고
1: 자 소개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악기로 바꾼 이유는 이제

0: 저의 턴이 왔기 때문에
1: 어허.
0: 악기가 이제 진도씨 김컷에 걸맞는
1: 예.
0: 장단장구라고 하는 조금 더 큼직하고 네. 저음이 풍부한 악기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부를 노래는 은공이가 이제 창창한 꿈을 안고 딱 나무에 힘들게 올라갔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힘들게 올라가서 와 이제 나무를 하려고 딱 봤는데 산에 나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가지고 내가 이 나무들 다 베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엄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옆집에 있는 향단이 좀 꼬셔가지고
1: 아하.
0: 시집도 한번 내가 그 친구들 어떻게 한번 해보고 막
1: 향단이에요.
0: 네, 이름이? 향단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 본인의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인데
1: 네.
0: 그걸 이제 저희가 진도 시킨 곳에서 벼슬궁이라고 하는
1: 네.
0: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한테 모든 복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좋겠는 마음에서 부르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대목을 차용해서 저희가 이 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2: 요 지금 하는 곡의 이름은 뭡니까?
0: 이 곡의 이름은 나무타령입니다.
1: 아, 나무타령.
2: 시킨 곳에 있는 벼슬궁을 차용했고 지금 해 보일 공연의 제목은 나무타령.
0: 나무타령. 어쩜 저렇게 프로페셔널 하신지.
1: 잘한다.
2: 자, 가보겠습니다.
1: 나무타령입니다.
0: 아이고 어찌나 이렇게 힘들게 이 산에 올라왔든지 네. 여기 두 DJ들 아니었으면은 이 목산에 못 올라올 뻔하였다. 아이고 이 나무들을 찬찬히 보는디
3: 네.
0: 많기도 많다마는 그 종류가 모두 다른지라 이 나무들을 자세히 보니 잘 말라가지고 잘 타겄다. 이건 좋은 뗄감으로 쓰면 좋겠고
3: 예.
0: 보자 저 나무는 무늬가 고와가지고
3: 아,
0: 장롱으로 짜면 참 이쁘겠고
1: 여기는
0: 예사롭지 않아.
3: 아이씨고.
1: 아 기대돼.
0: 아유 알심 있어. 아주 그냥 든든한 것이 대들보 되어가지고 성주무실 나무도 있구나.
3: 아,
0: 은궁이 그냥 잔뜩 신이 나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이 나무들을 베어볼 요량으로 도치를 썩 꺼내들고 나무 베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1: 아,

소나무 잣나무며 박달나무 냉나무 느티나무 잣나무며 왠가 나무가 다 여기 있구나. 이 나무 베어다가 우리 엄니 피녀 사고 이 나무 베어다가 부자 장자가 한번 되어보자. 이 나무 베어다가 금가락지 사가지고 옆집에 향단이 살짝 꼬드겨 불러내어 연지곤지 찍어다가 백년 가약을 맺어보자. 흑발이 백발되니 이제껏 고생하신

찾지 마시라고 예. 팔도에 산내 짐이 거듭거듭 모아와서 거룩하게 차려볼 때 통에는 어물 반찬 서에서는 나물 반찬

중하오나 세상 살기 귀한 것 내 집 밖에 더 있느냐. 명산일랑 뒤에 두고 명강일랑 앞에 두어 여러 대목 모아들어 발짝 지붕 높게 올려 고래 같은 기와 집을 모다 지어보자. 버스킹 버스퀸에 오신 분들 오복을 다옵시고.

0: 진짜 복 받았어요. 예. 네. 아, 좋네요, 진짜.
1: 은공이에게도 아유. 이걸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예. 또 복을 빌어 드리는 만복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아, 멋집니다.
0: 아, 진짜 뭔가 잘 될 것 같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나저나 중간에 갑자기 머리를 확 풀어버렸어요.
2: 아유, 막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비녀가 살살살살 풀리더라고요.
1: 아, 풀렸어. 네, 예, 예.
2: 제 열정을 따라가지 예. 못하고 비녀가.
1: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풀고 하실 거예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니,
0: 근데 그것도 잘 어울리시네. 네,
2: 감사합니다.
0: 자, 경화님. 네. 혹시 문자창 보이세요?
3: 네, 보입니다.
0: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5947님 문자.
3: 5947님. 와, 이 와중에 대금 선율이 너무 깔끔하고 흥 터집니다. 공경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0: 공경한데, 공경합니다.
3: 네, 제 이름 공경환인데 아, 네. 공경한다고 올리셨네요. 네. 아, 이분께 유산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 여기 청취자분들이 다들 문장 솜씨가 예. 예사 솜씨가 아유, 깜짝 놀랐어요.
1: 6017님.
2: 아, 이거 제가 읽어야 하나요? 네. 네. 민망한데요. 읽어주시죠.
4: 예. 아, 선녀님 오셨네요. 아, 멋지십니다. 아, 너무 선녀 강림하셨습니다.
3: 아, 너무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2: 진심을 담아서 해주시네요.
4: 네, 강림하셨습니다. 선녀님. 예,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1: 제목이 좋아.
4: 예, 왕꽃 선녀님 네. 공수 한번 주세요.
2: 하하하. 오복을 받으시고 만복을 받으시옵소서.
4: 예. 오복을 쓰고.
1: 아, 예. 아, 그나저나 그 동해안 별신굿에서 이렇게 큰 장구는 안 쓰지 않습니까?
4: 안 쓰죠.
1: 그러니까요. 네, 그 예. 연주하실 때 처음에 약간 어색하기도 하셨겠어요?
4: 네, 조금.
2: 조금 뭐. 조금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가 공연 홍보차 예. 제가 열심히 SNS에 릴스를 올리는데
1: 네.
2: 아, 정말. 이 오빠가 아주 장구를 치면서 또 뒷소리도 받아야 되는 아,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자기가 익숙한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남도 소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빠 거기 올려야 된다니까? 올려야 된다니까? 해서 못하겠다. 그러다 갑자기 보여줘. 한 번만 보여줘.
4: 뭐였지?

0: 아니야.
1: 에야
2: 이렇게 몸을 올리면 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3: 확실히 올라가죠.
2: 확실히 지금. 올라가서 처음보다. 이렇게 하면서
0: 천지입니다. 천지. 발림이 절로 나오네.
2: 음을 올리고 자기도 올리고 네. 이제 아~ 모든 것들 해탈하고 이렇게 기절해가지고 나 못하겠어 다위야.
0: 아 근데 진짜 아~ 경문 씨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굿소리가 다 같은 굿소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완전 장르가 다른 거구나.
2: 너무 다릅니다.
0: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3: 그게 좋았습니다.
0: 그게 좋았죠.
3: 네. 굿소리와 장단을 익힐 수 있었다는
0: 맞아요. 맞아요. 것이
2: 네. 되게 좋았어요. 멋있었던 게 그 동해안 배신굿은 호흡세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배에서 위에서 장구를 아~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0: 어머머머
2: 그래서 이렇게 장구를 좌우로 흔든다는 어 아니야?
0: 병무 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2: 글쎄요. 왜 그런 표정으로 나 그렇게 들었어?
4: 배에서도 하나요? 육지에서
3: 하는... 뭐 이제 육지에서 하죠. 이제
4: 그쵸?
3: 그 땅을 차려놓고 육지에서 하는데 네. 그 경상북도로 가면은 네. 용왕굿이 끝난 다음에 그 용왕님에게 바치는 그 용떡을 띄우려고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해요. 아~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 한 합니다. 네.
2: 네. 나 그런 이야기 들었어. 아니야?
3: 뭐
0: 죄송한데
3: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러다 보면 끝까지 반말하겠는데요? 네, 네, 네.
2: 제가 또 무의식 중에 아유, 너무 편한
0: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석은 가능한
2: 네.
0: 거니까
2: 네 맞습니다.
0: 아, 여러 가지 또 시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2: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곡도 한번 가봐야겠죠.
3: 네.
0: 네.
2: 세 설명을 곡은 네. 주인공이 제가, 바뀌기 제가 때문에
4: 아, 아. 그러면 경환 씨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5: 네, 네.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곡은 응공이가 네. 저기 이제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처박혀 있다가 네. 나오게 되면서 네.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랑 잔치도 하고 이런데 퍼뜩 이제 딱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세상 마실이라는 응공이 세상 마실이라는 대목인데요.
0: 예.
5: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네.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0: 네.
5: 그리고 이제 그거를 호랑이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자 결국 이제 호랑이 갑자기 산첩 만첩천사에서 내려옵니다.
0: 오, 진짜 내려와요?
5: 네. 네. 그래서 그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호랑이를 타고 그리고 네. 호랑이 타고 전 세계로 이제 다니면서 네. 그 두려움이라는 없애는 그 이야기를 전에는

0: 그런 대목입니다.
1: 오, 네. 호랑이를 타버리는구나.
0: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소리꾼께서 예. 축원을 전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 축복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제목은 뭐라고 지으셨어요? 이 곡.
3: 은공이의 네. 세상 마실.
2: 세상 마실.
0: 네, 네. 세상 마실입니다.
2: 마실 예. 마실 간다는 표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제 어디 놀러 간다 네. 뭐 그렇죠. 이럴 때 마실이라고 많이 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가운데로 오셨네요.
3: 예.
2: 경문 씨가 그러면.

0: 장르를 보실 수 있고 두 가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
1: 그러네.
0: 저희 8월 30일 날 공연하죠.
2: 맞습니다.
0: 여러분들 와주시면 이렇게 문자를 열심히 넣어주시면 저희가 초대권을 네, 다섯 네. 분께
1: 그래요?
0: 네, 두 매씩 한번 증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티켓 선물까지.
3: 감사합니다.
0: 그럼요, 그럼. 가고 싶

0: 산에 있던 호랭이가 어찌 알고 쏜살같이 은공이 앞으로 내려오는데 은공이 말 맞다나 마을 사람들 공덕이 절반이라서 또 다 같이 함께 호랭이를 불러보는 것이었다.
1: 예. 아이고 거기 마을 사람들 계시오? 예. 아이고 한 3천 명 왔네.
0: 예.
1: 저 마을 사람들이랑 우리 같이 놀고 쉬고 갈 것인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보여줘서.
2: 어렵지 않습니다.
0: 예, 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2: 허이.

엉덩이가 당도했네. 호랭이 타고 당도해서 엉덩이 거동버섯 명카복을 나눠줄 때. 오늘날 은공이 거동버섯 여기 버스킹 버스퀸에 와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게 은공이가 그 가슴속으로 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은공이가 여러 여기 계신 사람들 가슴속에 들어가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가 보니 호랭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구나. 은공이가 그 호랭이를 가만히 들춰보니 애기 은공이가 거기 또 자리를 하고 있네. 은공이가 애기 은공이한테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니 애기 은공이도 호랭이한테 고삐를 걸고 안장을 매면서 호랭이를 또 다루면서 또 타고 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잡선 대로 소망성취 점재할 때 오늘날 여기 버스킹 버스킨에 또 놀고 가시는 놀고 쉬고 가시는 여러 예술가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나시거들랑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어쨌거나 소리 잘한다 뭐 춤 잘 춘다 악기 잘한다 이리 소문나고 저리 광문 나가지고 공연도 많이 돌아오게 점재하시고 요즘 세월의 예술가들 참 투잡도 뛰고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뛴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공연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점재하세요.

0: 신살아 재물에 손재 천살진살 급살 화살 망신살로 막아줘서 물에 수살 불에 화살 난개 목신살 돌개 석진살 부부의 이별살에 형제간의 융기살에 일가친척 화목살 청강살 내방살 중림살 중복살 내중백호 점령살로 백호 대살로 다 막아서 어짜 만복으로 점재하시고 가슴속에 은공이 카 호랭이 카 사이좋게 지내면서 소원 성취대로 점재하오소
1: 날라다니는구만.
2: 아, 그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3: 그러니까요.
2: 래퍼, 래퍼.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3: 은공이 세상 마실 것입니다. 예.
2: 우와, 이거 뭐 즉흥인가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받아본 가사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즉흥인가요?
4: 예, 큰 틀만 정해놓고 그때 그때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2: 아니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네요.
4: 연습을 많이
3: 문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5078님께서
1: 아 너무 멋있는 소리네요. 근데 손에 든 먼지털이 같은 거 먼지털이 같은 거 그거 뭔가요? 네. 아 이게 진도 씻김 꽃에서 사용하는 맞아요. 무구인 지전인데요.
2: 이건 근데 지전인데 되게 예뻐요 또.
1: 그쵸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2: 그죠? 직접. 저희가 보던 네, 지전이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이 직접 지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땀 한땀 이 무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 것도 좀 가져와 주시겠어요?
5: 아, 예. 네.
1: 그리고 이제 저 부채 같은 경우에는
6: 응공아.
1: 네,
6: 응공아. 심신 안정이 되는
1: 확실해 보이시죠? 예, 예. 네. 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별식굿에서 무구로 사용하는 부채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곧 이제 저희를 상징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저희 두 장르의 융합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데 이제 만약에 핀마이크가 있었다 그러면 네. 이제 저희 여기서 막 빙글빙글 돌고
2: 아,
1: 이제 날아다니고 춤추고 네. 뭐 이것저것 뭐 다 구를 수도 있고 네. 뭐 하는데
3: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저희 다 핀 다 했을 텐데
1: 있었나요?
3: 아 있죠
2: 내가 알기로 전혀... 없는데
1: 없는데?
3: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미나리님께서도 네. 소리 하시는 표정이 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이것이 막 K랩의 시조 아닌겨
6: 시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근데 직접 공연 보러 오시면 이건 사실 극히 일부죠
6: 네. 네.
2: 아, 직접 보러 오면 감동이 또 다릅니다 네.
3: 네. 자 경환씨가 또 4107님 문자 네. 소개해 주세요
6: 4107님 세 분이 서로 쳐다보면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카마 흥해라 와 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마 팀 기존 세는 다윈님이죠. 오라버니를 꽉 잡고 있을 듯이라고 아, 그럼요, 하셨는데
2: 네. 혼자만 절레절레하고 네.
1: 전혀 아니죠.
6: 아 모시고 있습니다. 네.
1: 전혀 아니고요. 그 아시죠 그
4: 네, 때 되면은 어? 또 차로 데려다 드려야 돼.
6: 네 맞습니다.
1: 네, 제가 드리고. 모셔다 드리잖아요
6: 네,
1: 선생님.
6: 그렇죠.
2: 여기서 분란 나면 안 됩니다.
3: 팀 분위기 좋고요 지금. 네,
2: 지금까지는 좋아요.
1: 네. 아주 좋습니다.
3: 자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아 있네요. 네.
1: 맞습니다. 네. 저희가 모름지기 9판의 마지막은 민요 한 하면서
3: 아,
1: 다 같이 놀고 쉬고 맞아요. 가는 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멋지게 또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 그야말로 굿소리 굿판의 정석 전통을
1: 예,
2: 고스란히 현대어로 바꾼 거네요.
3: 이번에는 뭐 경환 씨가 가운데 예,
1: 아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6: 저는 악사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네. 네.
2: 서라 그러면 또 군대가
1: 맞아요.
2: 사라져, 또
1: 보내면 안
6: 군대는
1: 돼요.
6: 두 번 가기 싫습니다.
3: 이제 만약에 간다면 이제 부사관이에요.
1: 안 되지 않아요.
3: 부사관으로 아예 그냥 네,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은공이 공연 8월 30일에 있으니까요. 꼭 보러 오시고요.
2: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 뱃노래 가사를 직접 작사를 했습니다. 민요라는 게 이제 민중의 소리이기 때문에 민요인 것이라 저희가 어떠한 작사를 했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고
3: 네.
1: 저희가 작사에 그치

0: 않고 작사에 그치지 않고
1: 예.
0: 그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2: 기존세 맞아.
0: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은공이 이야기를 담은
3: 어머머머.
0: 책을 직접 썼습니다.
3: 야, 동화책입니다.
0: 그래서
3: 동화책.
0: 저희가 어른 동화책을 이렇게 썼어요.
3: 그림도
0: 근데 저희가
3: 저희가
0: 그냥
3: 그려서
0: 글만 쓴
3: 넣었습니다.
0: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도 그렸어요.
3: 직접 저희가 그린
0: 저희들이
3: 겁니다.
0: 직접 한땀한땀다 그려서
4: 네. 예.
0: 자기만의 은공이를 이렇게 그려보았는데요. 제가 그린 은공이 그리고 경환 씨가 그린 은공이 그리고 경문 씨가 그린 은공이 이렇게 손을 잡고
3: 네.
0: 있고 이 안에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장면들을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3: 사파를
0: 그려서 사파를 저희가 열심히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4: 근데 세 분의 그림 실력이 엄청나네요.
0: 아 감사합니다.
4: 특히 경환 씨 그림이라고요 이게?
0: 어
3: 가운데
0: 제가
3: 가윤
4: 이거 누구예요? 네.
0: 제가
3: 가윤 님이요. 네.
4: 다행히 다르다.
5: 두 번째는 누가 그리셨어요?
0: 두 번째는
4: 경화 씨.
0: 네.
5: 이거는 컴퓨터로 하신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 그렸어요.
5: 아,
0: 네. 한땀 한땀 다 그렸어요. 그래서
1: 먹을 갈아서.
0: 네, 먹을 갈아서
4: 아,
0: 그렸고요.
4: 먹으러.
0: 두 DJ님께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4: 이따 사인도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럼요. 네. 저희 공연장에 보러 오시면 굿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4: 어?
0: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뱃노래, 자진 뱃노래 하면서 네. 아 그리고 이 은공이 이야기를 또 다른 곳에서도 하신다고요 경문 씨?
3: 네 그 저
4: 왜 허락을 받아요?
3: 아니 지금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가지고 7월 20일 날 이제 예.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때 그 백남준 선생님 네. 비디오 아티스트 네. 그분 이제 굿을 그 여기 많이 왔다 가신 그 방지원
4: 네.
3: 님이 이제 그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4: 네.
3: 백남준 선생님 이제 생일 굿 겸 아~ 이제 오곡굿을 이제 해드려요. 7월 네. 20일이 그분 이제 생신이신데
4: 네.
3: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그 굿을 아, 한 11시간 12시간 어이구! 동안 그 용인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굿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은공 이야기를 또 본종굿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오로지 동해안 소리로만
4: 아,
3: 이제 올리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 은공 이야기 궁금하시고 백남준 그 생일꽃 마른 오구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7월 20일에 오시면은 또 그 버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5: 7월
4: 20일.
3: 네.
4: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뱃노래 자진 뱃노래 놀아봐야죠. 자 카마가 놉니다. 갑니다. 우! 우!

0: 지금까지 카마였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경훈 씨 괜찮아요?
2: 네.
0: 정이 높아.
2: 영어까지 불태워.

0: 이거는 남자는 이때는 빼야겠다. 너무 이제
1: 뱃노래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네,
0: 높으니까.
2: 네. 그래서 사실
3: 공연 때는 좀 번갈아가면서.
2: 아, 네. 맞아 맞아 그래야 돼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0: 대전에서도 공연하시네요. 네,
1: 맞습니다.
0: 우금치 별 네. 별별마당.
1: 맞습니다.
0: 은공이 이야기. 네.
4: 저희가 그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별별마당에서 그 우금치와 협작을 해서 네.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이제 정기 공연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쭉 한 달마다 공연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2: 한 달마다
4: 네, 와서 매달 보시면 있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배그만 네. 잘 보는 줄 알았더니 아유, 말도 잘하고 네. 인물도 좋고 그냥
2: 네. 보면 다희 씨가 이렇게 다 챙긴다. 네.
4: 항상 칭찬 머신입니다.
0: 그러게요. 네. 자, 오늘 멋진 무대 선보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좋습니다. 네. 먼저 자, 우리 아, 안 돼요. INFP여가지고
0: 그러면 경환 씨.
4: 네, 저, 아, 저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라디오가 그 처음이라서 네. 아, 정말 바트상 사디아들 정말 좋아하고 오오. 자주 보는데 이게 너무 떨려서 실제로 나와보니까 너무 네. 영광이었고요. 네. 잘했는지 모르겠네.
2: 너무 잘하셨어요. 네. 대놈 소리도 좋았고 네. 멘트도 좋았고 네,
4: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공경환 공씨가 나오는 대금 제비가 있으면은 네, 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공경합니다.
4: 네. 네. 공경합니다.
0: 자, 그리고 경문씨.
5: 네, 저도 오늘 참 재밌게 놀다 가고요. 살짝 좀 긴장을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재밌게 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은공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이런 공연도 좋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좀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잘 다루고 사이좋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잘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메시지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0: 자, 끝으로 우리 다희 씨.
1: 네, 이렇게 두 남자와 함께하는 버스킹 버스킹 너무 좋고요. 저번에 이제 저 혼자 와서 두 DJ님들과 너무 재미있게 수다 떨다 갔다면 네. 오늘은 이렇게 양쪽에 두 지원군을 데리고 약간 든든하게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또 새로웠고요. 뭐 저희 한 평생 활동할 거니까 예. 계속 틈새 틈새 불러주시면
2: 본인 네. 생각 아니에요?
1: 할 거잖아.
4: 네,
1: 할 거잖아. 네,
4: 그럼요, 그럼요.
1: 할 거라고 얘기해.
4: 네. 이제 이거 말고 갈 데가 없습니다.
3: 네, 선녀님.
1: 네, 저희 네, 네 저희 활동 오래 할 거라서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기쁜 마음으로 아주 그냥 한 달음에 달려오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정다위, 민경문, 공경환 세 분 카마 세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좋았어요, 진짜.
2: 그러게요.
0: 아, 행복했고.
2: 카마를 통해서 야, 우리 굿소리의 매력 그리고 주는 에너지가 네.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0: 그렇습니다. 진도 씻긴 꽃과 지금 동해안 별 신 꽃의 합작품이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 뭐 더 많은 굿들이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함께 또 더 큰 판이 열려도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장르는 달라도 결국 우리 전통은 서로가 서로를 기원해주는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0: 네네.
2: 자, 여러분들도 우리 전통 문화를 잘 즐기시고 또 부산에서는 큰 또 문화 축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네.
2: 7월 19일부터 열린다고 하니까요. 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여러분들도 전 세계 유산들을 느끼면서 즐겨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헌절에 함께한 바투의 상사대 오늘부터 또 연휴 시작인데
2: 네.
0: 여러분들 또 오늘부터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내일은 어디를 좀 떠나봐야 되지 않을까.
2: 네.
0: 아이들과 함께 어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큰 결심하셨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오는 휴일 오후 4시입니다.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이 마침 또 금요일이라 연휴를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데요. 한자 쉴 휴자는 사람 인자 옆에 나무 목자가 서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그 그늘 아래서 쉰다는 의미인데요. 쉰다는 것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기대 쉬는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라고 해도 오늘도 일을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더라도 노래가 좋다와 함께하면서 마음의 휴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도민요 남원산성을 안숙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안숙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남원산성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 이 청취자분들 다들 잘 쉬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이제 사실 제헌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왠지 즐기고 있는 공휴일에 초를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1949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던 제헌절이 2008년에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죠. 아 그때 이 많은 분들이 통곡을 하던 그 생각이 나는데 7월에는 더군다나 공휴일이 없었는데 더욱 반가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공휴일 7월 17일 제헌절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

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해안 배연신굿 중에서 당산맞이 보내드릴 텐데요. 김금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님 내 집 있느냐? 강산과 두수 평지가 진행해 달라느냐? 허냐 애기 사납고 수가 높아서 모진 광풍 막아주고 걷어달라느냐? 예, 허는 시살에게 속곱 같은 장량 걷구나 와는 예뻐도 정성이면 지성이여 지심이면 감천이만지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무섭게 이렇게 받고 풍류 소리로 놓으시고 장래를 길게 보고 원래를 생각한다. 장군님을 다 오늘 내 배우 쓴 건들이 왔으니만지 장군 귀에다 장군님을 모시고 내리간댄다라. 저 기억이 갖다가 세워놓고 장군님 장군님 다 오늘은 하강 오시고 선주님의 정성입니다. 배옥선관 팔동사의 근려액입니다. 흠한 바다 나가서

뭔가 계속 제자리 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서해안 배현신 굿 중에서 당산마지 들었는데요. 신명을 이렇게 계속 위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금화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주도의 이어도 사나 들어볼 텐데요. 노래를 하신 분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존 리비 컬렉션에 수록된 곡인데요. 음악 보내드립니다.

0: 빛난 그래 높이 고지
1: 높이 고지
0: 떨어지며
1: 떨어나지며
0: 청포 장세 울고
1: 간다
0: 이어사
1: 이어사
0: 이어사
1: 이어사
0: 울러

0: 이유다
1: 은과금이
0: 걸렸건만은.

0: 내려다 오라라 신마시야 해는데이 소이다 가노 나물 먹고 물 마시냐
1: 이여사
0: 발을 베 누웠더니 다장보이야 탈령탈이가 요만하냐 넉넉하다
1: 우리대
0: 의기하라 의기하라 의기하라 이어다나
1: 일천 간자
0: 헐구여 가는다
1: 이어다
0: 해는 보니
1: 이기야 보라
0: 연락차다 다 떨어지고 우린 님은
1: 노목자무
0: 어디나 갔나
1: 울타노기
0: 이기여기야
1: 한강을 하네
0: 올라나 간다
1: 올라간다
0: 잘도 나가네
1: 올라간다
0: 우리대는
1: 올라간다
0: 처음에 살기
1: 이어다
0: 너는 더디
1: 이여사
0: 지를 자려
1: 이여사
0: 잘도 간다
1: 어떤 사루
0: 어떤 사루
1: 팔제도
0: 폭력 주바라
1: 고대 광진 높은
0: 집을 높은 집이
1: 허들거려
0: 허들거려 책상 위에 발을 걸자
1: 건너래라고
0: 시름 없이
1: 요정서자
0: 살아보나
1: 이여사
0: 이여사야
1: 금전이
0: 금전이
1: 증거도
0: 전치가 아니면은
1: 등을 쓰냐
0: 요강산
1: 이여사
0: 어딘 줄 알아 오느냐
1: 의기여라
0: 의기여라
1: 의기여라
0: 모르나 주왕 울단 목울
1: 한다 목마
0: 나머나 가자
1: 시영가게
0: 이기여디
1: 유목자무
0: 울탄
1: 무기
0: 울탄 무기야
1: 한당을 한다
0: 아이기야디야
1: 아이기야
0: 아이기야
1: 아이기야
0: 아이기야라 아이기야라 우리도 남과 같이 얼굴이나 잘라 떼니 기생으로나 그러나 다 컬
1: 이여사
0: 이여라지 말아주고 어서나 가자 지어라지
1: 기야구라
0: 보라 놓고 사이
1: 보라 사이
0: 요런 때에
1: 넘어나 간다
0: 잘 넘어가네
1: 잘도 간다
0: 지어라지
1: 산무 오르
0: 젊은 년다 얼심은 노루 고향철이 잘도 간다
1: 큰마루
0: 애기여라 이여사야 이여사야
1: 사글한다
0: 아야
1: 이여사
0: 이여사야
1: 이여사
0: 우린

0: 공군 삼천이 가끔 나는 언제 되냐 돌아오나 지사 때나 돌아온다 이사야.
1: 우리가 듣는 이어도 산하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그 녹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의 이어도 산하. 어떤 분이 하셨는지 알 수는 없고요. 존 리비 컬렉션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자팍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잡학사전, 오늘은 잡가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잡가패는 선소리패 혹은 산타령패라고도 부르고요. 조선 후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을 하며 선소리를 부르던 성악가 집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소리란 서서 부르는 소리, 즉 입창을 뜻합니다. 잡가패는 사찰과 계약을 맺고 연불과 축원으로 시주를 돕던 사당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휘자 역할을 하는 모가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상업의 중심지였던 서울 한강 일대에서 야외 공연을 했는데요. 모가비가 장구를 메고 선창을 하면 다른 소리꾼들이 소구를 치면서 소리를 받았고요. 판연불, 방아타령 같이 사당패가 불렀던 노래를 비롯해서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등 산타령 계열의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20세기 전후에는 평양의 선소리패인 날탕패가 서울에 입성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날탕패는 1907년 12월에 야주현에 위치한 관인구락부에서 공연을 한 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의 종로구 당주동과 신문로 일대로 과거에는 고개였기 때문에 야주계라고도 불렀고요. 공연장인 관인구락부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네요. 날탕패는 평양 출신 날탕 문영수가 주축이 됐는데요. 문영수는 당시 서울 사계축의 계승자였던 박춘재와 함께 유성기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박춘재, 문영수 두 분이 함께 부른 노래는 노래가 좋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꽤 있죠. 선소리패는 도시 경제의 풍요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사대부의 전유물이었던 유흥 문화를 일반 도시민의 취미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통속민요와 신민요 같은 근대 대중음악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잡가패가 부르던 선소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68년에 선소리 산타령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당시 보유자로 지정된 분들은 이창배, 김태봉, 유계동, 김순태, 정등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창배, 정등만, 최창남, 황용주 네 분의 소리로 경기 산타령 들어볼 텐데요.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경기 산타령 들었습니다.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까지였는데요. 이창배, 정등만, 최창남, 황용주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노래 잡학사전에서 선소리패 혹은 산타령패라고도 부르는 잡가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오강소리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강소리꾼은 국가무형유산,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로 지정됐던 방금 이 소리로도 들으신 이창배, 정등만, 김순태 명창 등의 스승들이 속해 있던 소리꾼 집단인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도민요 물레타령을 김광숙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광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물레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건드렁타령 준비했는데요. 김혜란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춤출 때 팔뚝 이상이 모인다. 삼월 삼월 얼굴 각신인 줄뽕 난게 당당 그렇게 걸렸다. 사진의 행차는 동지서로다. 어경밤 중술래꾼이고 어스라뛰고도 담 넘어가느라 호실날 청쿠가렸만 육육이 터진 봉 개미허리 잘봉 피양의 물안봉 고운삭시의 머리뽕이라 칠역산 가마귀는 갈가막이고 칠동 칠갑의 제갈량이고 칠월이 들이면 윤치러리라 바람내

0: 죽이고 구월산 죽놈은 덜 죽놈이고 구기 끌고 밤내라누나. 장안이 광대는 박광대여 장안이 한량 서춘보도다.
1: 김용익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황해도 투전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잦은 난봉가 이어서 들을 텐데요. 김옥심 유선녀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옥심 유선녀의 소리로 서도민요 긴난봉가 자진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보내드릴 텐데요. 이지영의 가야금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이 음악에서는 논매기 소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라북도 순창의 이 논매기 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에 논매기 소리가 있는데요. 이 논매기 소리가 이 한 마을에 아홉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논매기 소리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아침에 모내기를 시작할 때는 문을 연다는 뜻의 문열가를 부릅니다. 이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런지 느긋하게 그리고 장식음도 넣어가면서 부르고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씩 돌아가며 합창을 하는 교환 합창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 문열가는 새참을 먹기 전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새참을 가져오라는 신호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전 새참을 먹은 뒤 일을 할 때는 그물타령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집에서 점심 바구니를 이고 나올 때쯤에는 꽃방타령을 부르는데요. 이 노래는 점심때가 다가오니 몸도 가볍고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꽃방아 타령이라고도 부르는 꽃방 타령을 감상해 볼 텐데요. 이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의 논매기 소리 중 일부입니다.

전라도 순창에 논 매는 소리, 꽃방 타령을 김명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꽃방 타령을 부르면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뒤에 오후 3시 무렵부터 다시 논 매기를 시작했다는데요. 이때는 아래 타령을 불렀고요. 오후 새참을 먹은 뒤에는 흥글 타령을 불렀는데요. 흥글 타령은 오후가 되면 그래도 무더위가 좀 가시니까 흥이 나서 부르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래가 바뀌는 시점이 식사와 새참이 기준인 것을 보면 그만큼 논매기의 체력 소모가 많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후 논매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호요 타령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을 다 맨 뒤에는 잠깐 쉬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신 뒤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성게타령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논을 매면서 쓰러뜨린 모를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호미를 허리춤에 차고 흙에 묻힌 모포기들을 바르게 세우면서 불렀다는 성게타령 함께 감상해 보실 텐데요. 역시나 김명환 외의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0: 김명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순창의 논매는 소리 중에서 성게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성게타령을 부르며 논을 살펴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논매기가 완전히 다 끝난 후, 그러니까 마지막 논매기가 다 끝난 뒤에는 노래가 더 이어집니다. 부잣집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마을로 돌아오면서는 애야타령을 부르고요. 주인집에 도착한 일꾼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노향방초라는 노래를 흥겹게 불렀다고 하니 일종의 농사 뒤풀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의 논 매는 소리 소개해드렸는데요. 토속민요 중에는 논 매는 소리가 무척 많습니다. 일도 힘들지만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힘든 상황을 노래로 풀기 위해서 다양한 논 매는 소리를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요즘도 일상에서 노동요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쓰면서 다양한 노래들을 이렇게 선곡해서 미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노래들도 자주자주 애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보내드릴 텐데요. 박동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1: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올 때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가 철렁거리고 들어온다. 예. 집에 양수 호령을 하는디 너는 어찌해서 새끼는 하나만 까고 다리가 저리 봉통아리가 졌느냐. 흥보집이 어짜오리 소조가리리다. 소조의 예미애비가 멀리 조선을 나왔다가 흥보씨 때 그 집을 짓고 형제 탓을 갔어. 떠지만은 운수가 불행해서 대명

날개 꼭 먹어야 하고 대발을 까고 발을 붙이고 발발 떨고 날려다가 그중 뚝 떨어져 두다리가 착신 풀어져 그 죽게가 되었더니만 어진 흥부 주인도 그 죽을 목심 사람 데다 찍어 온 변은 해를

소조가 갑사우리요 제발 턱부드 통초거오. 제비 대왕이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에 나갈 적어 그 배암 날라가기로 그날 나가지 말라 부탁했더니 고집 부리고 나가더니 너희 형제들이 구례

자녀아니원포큐바비그가니냐 수병산 명량한데 불성 청문과 끼래라 나를 오는 기록이여.

말아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산하가지 아니냐 백구백노 짝을 휘어 증파사관에 흔히 서양촌이 흐르구나 귀한 봉을 너무 황릉며 들어가니 25년 다냐 어리판 족제시어 안여 튀견성을 화답하고 보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강자유라 황황누를 낭두흔이 황황일거불거반 백원천지공여유라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장아 돌이해라 낭매의 활을 톡 찬성모여니 벌렁 떨어뜨리고 예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가니 장자방 간곳 얻고 남병산을 올라가니 칠승단이 빈터라 연조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만 장안구경하고 경향문 내달러 홍광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 가니 삶이 저기 배게 로구나 요동지일백리를 순 식간에 지내서 강남에서 오는 제비 강남에서 오는 제비들 보기 보기 때를 치어 우리 나라로만 들어올 적에 울고 울고 일당도 거든지고 나서 만나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와서 암남산 함남산 청청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오구나 부상파와 활마옥의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은 영광경 부병로를 개관하고 대동강장님을 지내여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반덕천 박연 폭포를 구경하오이 임진강을 시가게 건너 삼강산에 올라갔뇨

저 금화 금승 분개하고 주는당 흥촌 해돌 도봉 방월대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불이 빈디르고 풍속이 희시흔이 만만세지금 타기요 전라도 문부이 육경 상도는 알며 일라

행복하면 두월 봄이 행복한 사는 지다 천재비건 동보소 박스를 입에다 가로 물고 가져간 동동 남댄 문바 성나다라 칠팔패 패드레지네 고개를 넘었다 동작강을 뿐 건너 남다령 고개를 넘어 두쪽 지어 베끼고 거중어 둥실떠 어서 흥보문열을 당도 흥보문열을 당도야 당상당가에 비가 비어대 편을 편히 돌아오는 것동은 무엇을 왔다 싫으랴 북재강령의 여수를 불고 채운 가리 흐름도라는 귀국정하게 단추를 물고 눈홍놈도 난듯 춘풍 황해기 다비던 울고 새로한 눈눈한듯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뿌에 올라간여 제비말로 지저군 나 지지지지 주지 유지 거지 연지 배웅악지 철지 연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드드드드드 해놓으니 흥보가 듣고서 좋아라 흥보가 듣고서 좋아라 제비를 가만히 살펴보니 철골 장가의 관용하고 온색 당 사실로 아리롱 아리롱 가면 거슬러 찌워

0: 일상정조를 따라 요지 소식을 연구와 소상강 동정오 백일이여 이게 장이야 되지요 산출대 안목비라 청원예별들 니가 떠냐 오 장정산 문득연이 소식을 몰라답답다니 니가 나를 찾아주니 어찌 어디가 좋소냐 저 집에 그동 얼마나 본표박씨를 집에다가 불고 이리저리 돈이다 흥보양주간짓 앞에다 박씨를 피르르 내려드리고 허공룡으로 달러간다
1: 판소리 흥보가중 제비노정기를 박동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이제 휴식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 곡 들으시면 뭔가 이 풍류를 즐기면서 느긋하게 휴식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대풍류 합주 기념불부터 보내드릴 텐데요. 최수현의 구음 그리고 김선구의 해금 이선호의 대금 이관웅의 아쟁 이효진의 피리 김태영의 진과 구음 박종원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 장단의 무한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이를 조명하는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의 대표 기획공연 명품 국악 컬렉션. 이번엔 김소라와 현승훈이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타악 연주자 김소라와 현승훈입니다. 김소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음농악이수자로 전통 장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 작업을 이어오며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함께하는 현승훈 역시 정음농악이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장단과 탄탄한 연주력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요, 이 두 연주자가 오랜 호흡을 바탕으로 장단이 지닌 섬세함과 역동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연에선 전통 장단의 원형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경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의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데요. 전통의 멋은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으로 장단의 매력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요,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에서 이번 공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을 이어온 전통 선율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 가곡이 한 무대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수재천 보존회와 한국 가곡이 오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인 수재천과 한국인이 사랑해온 한국 가곡을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으로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전통음악과 성악이 만나 서로 다른 매력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우리 음악의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전합니다. 무대엔 수재천의 전승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수재천 보존회를 비롯해서요, 지휘자 조은혜,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테너 서영택, 소프라노 손미경이 함께 공연의 완성도를 더합니다. 전통 선율의 깊이와 한국 가곡의 서정성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편의 음악극이 되고 한 시대의 역사가 국악관현악으로 다시 살아

불안합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무대 기획 공연 백범 김구가 7월 24일과 25일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작품인데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삶을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한 대형 음악극으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가면서요.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들과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힘을 무대 위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악관현악에 연극과 무용, 합창, 그리고 영상까지 더해져 더욱 입체적인 무대를 선사하는데요. 무대도 화려합니다.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김성진이 지휘를 맡고요. 배우 강신일이 중년의 김구를, 박성환이 청년 김구를 연기합니다. 또 소리꾼 정은혜와 오단혜 등이 출연하고요. 경기도 무용단과 용인 시립합창단, 역사 청소년 합창단 등이 함께해 공연의 감동을 더욱 풍성하게 채웁니다.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의 대표 레퍼토리인 만큼 웅장한 국악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첫사랑이란 이름이 붙여진 건 그 사랑의 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첫사랑이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도 있어야 첫사랑이란 정의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 첫사랑이란 이름표를 얻게 된 건 누구나 처음은 서툴렀기 때문이겠죠.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래서 모든 순간이 강렬했고 계산 없이 순수하게 마음을 쏟아부었던 시간. 그래서 첫사랑이란 단어는 모두에게 특별히 반짝이는 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처음 앉았던 순간부터 여전히 서툰 모습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한 지금까지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되는 첫사랑처럼 서툴고 반짝이던 날들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 시간 내내 함께해 주신 모든 발걸음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한 발걸음 함께해 주실 거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우정의 맛있는 라디오.

0: 조선블루스의 발걸음 함께 들으면서 7월 17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부른 조선블루스의 노래로 만나에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발걸음은 2023년 봄에 싱글 앨범으로 발표한 곡이었어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막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산 작고 소중한 행복들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알게 됐고 언제든 또 그런 소중함을 잊게 됐을 때 다시 꺼내보자는 가사를 담은 노래였는데요. 서툴고 반짝이던 날들엔 발걸음 하나에도 행복이 라고 시작되는 가사가 지금은 딱 여러분께 전하고픈 제 마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정말 이 시간을 기억 저편에 담아두고서 종종 꺼내보게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발걸음까지 쭉 동행해주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도 문자 냉빙고에 저장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원래 이 자리의 주인인 봄디님께서 돌아와 문자 냉빙고를 열어보겠지만요. 저는 또 여러분과 같은 청취자의 입장에서 발걸음 나란히 할 거니까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도 밴드가 부르는 사랑가.
1: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0: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여보요.
1: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서도밴드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죠.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그리고 우정의 일기, 우디의 향기라고 PD님께서 멋진 제목을 지어주신 코너를 통해 제가 직접 골라온 음악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맛있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난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로 넘어가 볼게요. 정미조의 어른.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옛날 이야기죠.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있고 확실한 권선징악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옛 이야기들의 흔한 특징인데요. 그러니 이야기 속에선 착한 사람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0: 언젠가는 그 시련이 다 보상되고도 남을 반전이 있을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직접 응징하지 않아도 통쾌하게 징벌해줄 절대적인 힘이 이야기 속에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야기와 다르죠. 물에 뛰어든 심청이를 환생시켜줄 용왕님의 권력, 현실에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끔찍한 발상이나 쌀 300석에 목숨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공양미 300석이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허위 광고부터 막았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일이 어린 소녀 혼자의 몫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인당수에 몸을 던지도록 궁지에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의 역할일 텐데요.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아 법의 역할과 필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판소리 한 대목.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대목을 김수연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1: 오늘날 인당수에 인재소를 드리고자 통예신 하명이며 서예신 거승기며 남해신 중륭이며

봉기우의 연항판 겸지하여 주옵소서. 구사를 다 지낸 후에 심

심청이 기가 막혀.

눈을 뜨셔 대명 저지 다시 보고 준디 장가 들어 70 생남

그만 염려 말고 어서 급 피부를 해줘라. 성황 같이 내초거니 심청이고 동바라 스펠카드 눈을 감고 치마 보고

0: 김수현의 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데 들어보았습니다. 이 심청가가 기본적으로는 효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재해석되고 있죠. 아, 저도 작년엔 국립창극단의 심청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었고 올해는 국립창극단 절창 시리즈를 통해 심청가를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풀어낸 무대를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여러 예술가들이 심청가를 재해석해 음원으로 선보인 적 있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판소리 공동창작 그룹 입과손 스튜디오와 오디오 비주얼 그룹 무토가 함께한 앨범 두 개의 눈에 수록된 범피 종류입니다. 범피 종류는 심청이 배를 타고 인당수로 가는 여정을 그린 소리대목으로 전통 판소리에선 앞서 감상한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대목 이전에 배치된 대목인데요. 바로 이 대목을 검은고와 신디사이저가 어우러지는 무토의 음악과 입과손 스튜디오의 판소리 재해석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범피 종류 대목부터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대목까지를 한 곡 안에 아우른 프로젝트 신하위의 인당수입니다. 그럼 먼저 입과손 스튜디오와 무토의 범피 종류 그리고 이어서 프로젝트 신하위의 인당수까지 두 곡 이어 만나보시죠.
1: 아비의 눈을 띄우고자 심청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았구나. 청이가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이 소식을 안 심학규는 울며 불며 실성 발광을 하고 청이는 남경장사 선인네들 손에 이끌려 배에 실려가는 뒤

하심 청인은 애비 눈을 띈다고 인당수 제수로 팔려가게 되었난 뒤 공선의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만경창파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0: 무토와 입가손 스튜디오가 함께한 범피 중류 그리고 프로젝트 신하위의 인당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은 프로젝트 신하위의 인당수는 2008년 제2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곡이었는데요. 이 팀이 나중에 앙상블 신하위로 이름을 바꾸고 정식 발매한 음반에도 이 곡이 재정비돼서 수록돼 있습니다. 이봉근 소리꾼의 목소리로 녹음된 그 음반 버전이 더 귀에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들려드린 한음프 출전 버전에는 지아름 소리꾼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네요. 사실 이봉근 소리꾼의 목소리는 바로 다음 곡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서 일부러 이 곡은 한음프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2020년 개봉한 조정래 감독의 영화 소리꾼 OST 중 한 곡입니다. 이 영화는 소리꾼 학규가 납치된 아내를 찾기 위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곡조를 붙여 딸 청희와 함께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렸죠. 영화 속 인물이 지어낸 이야기가 심청전으로 완성돼가며 액자식 구성으로 펼쳐졌었는데요. 소리꾼 이봉근이 주인공 학규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고요.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리더 박승원이 음악감독을 맡았죠. 이 영화 OST 중 인당수를 이봉근, 김하연, 윤석희의 소리와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전통의 뿌리에서 오늘의 노래를 피워내는 창작단체 루트머지의 인당수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 한 곳 당도원이 일한 곳 인당수라 대천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쳐 안개 뒤섞여 사면이 검고 대전 머리 탕탕 물결은 와그르르르르 출렁

0: 심청이 물에 들어라.
1: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디쯤에나 있어?

술상도 원이 베이마에다가 좁판 놓고 건장한 선인들이 각 채비를 단속한다. 탁 감고 도 따라 보고

삼미칠 대천바다 한가운데 도도 예쁘고 단풍 근처 용충.

이봉근의 인당수, 루트머지의 인당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드는 대목으로 출발해 다채로운 스타일로 재해석된 음악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 마지막 곡으로는 권송이의 인당수를 준비했습니다. 권송이 소리꾼은 심청가를 현대화한 작품 모던 심청을 선보이면서 극과 서사가 중심이 되는 음악극의 형태로부터 독립해 보다 더 개별 노래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심청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담은 이 곡에서도 정서가 고조될 수 있도록 장면을 압축하고 풍성한 서사와 긴박함을 전달하기 위해 엄머리에서 자진머리로 이어지는 북장단을 다채로운 리듬과 비트로 증폭시켰다고 합니다. 또 전통 판소리의 현대적 선율에 후렴을 대조적으로 교차시키고 다양한 신디사이저를 활용해 서사를 뒷받침하는 바다 위의 소리 풍경을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권송이의 인당수 띄워드리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재종마 건디 간신히 떠들어와 배전머리 탕탕 물결은 와르르르르르 출렁 출렁 토사공룡좌 이하 황황급 급하여 고사기계 차릴제 섬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밤에 찾아 갈라놓고 산도 짜고 큰 갈고

못 가는 곳 어디 있으랴. 펜전을 둥둥 두드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지옥

동해 지곡 총총어 사와 동해 신하명이며 남해 신충룡이며 서해 신거승이며 북해 신우강이며 그

술을 들이고저 백천만큼 죄를 내어 환란 없이 도소서.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서 재질되니 어의 후사가 좋겠으나 우리 선임 보

들어가. 금옥 같은 고운 얼굴, 난초같이 푸른 머리, 목이 홍상 입은 태도 낱낱이 기억하니 혼이라도 넋이라도 어스름은 저 달빛이.

우정이의 일기, 우디의 향기. 사람 김우정의 일상에 스며든 음악의 향기를 오늘은 만나의 DJ 우디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크레즐의 망우가입니다. 이 곡은 화려하게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지나간 시간과 마음을 차분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노래인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나 기억이 있다면 이 노래가 그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지 않을까 하여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문자 냉빙고 코너가 기다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퓨전국악그룹 풍류의 첫사랑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반짝 DJ로 만나와 함께 했지만요. 그보다 앞서 여러분께서 저장해두신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다니 꼭 타임머신 타고 과거의 시간을 선물 받는 느낌도 드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 중에 남겨주신 이야기들 하나씩 꺼내볼게요. 김영기님, 항상 이 시간이면 늘 옆에서 함께하는 맛있는 라디오 최고 방송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옆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봄디님의 오프닝 멘트가 편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편지에 관한 추억 나눠주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8397님. 45년 전 펜팔하던 생각나네요. 모 월간지에 기고되어 많이 했었는데 심리길도 마다치 않고 편지 배달하시던 우체부님들 고생 많으셨죠?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펜팔 세대는 아닌데요. 네. 근데 그때 배달하시던 우체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5894님, 국악의 맛은 역시 만나와 함께라지요. 저녁 장맛비 가고 해가 짱짱한데 우리의 향기, 우리의 가락, 오늘도 만나의 향기가 석양빛 물들게 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석양빛이 도는 맛있는 라디오입니다. 9854님, 날씨와 잘 어울리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습한 나날들이지만 만나와 함께하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출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요. 사랑님, 오늘도 만나와 함께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또 어디에서 무얼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쿵 앱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영기님의 신청곡 이희문과 박승원이 함께 부른 청춘가 듣고 올게요.

지난주 금요일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이라고 언제나처럼 출석 체크해 주셨군요. 4921님 반갑습니다. 맛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힐링의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 방송 진행하는 내내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 시간에는 봄디와 함께 춘향가의 어사출두 대목과 다양하게 재해석된 음악들 만나봤었다고 들었는데요. 5894님께서 어사출도요. 역시 우리의 가락은 세계 최고의 노래가락입니다. 얼씨구 좋구나. 만나나가신다. 제가 한번 소리 짧게 해볼까요? 얼씨구 좋구나. 만나나가신다. 3482님 국악음악 너무 아름다워요. 푹 빠져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국악은 정말 들어도 들어도 아름답고 정서 깊은 노래죠. 그리고 1700님께서 지난 금요일에도 예쁜 꽃편지 냉빙고에 보관하시면서 사연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우단동자 꽃입니다. 전체가 은백색 솜털로 덮여 있어 만지면 벨벳처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꽃이라고 하는데 꽃색이 아주 강렬합니다. 저도 처음 만나는 꽃인데 꽃말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라네요. 또 하나의 꽃사진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꽃편지는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항상 게시해드리는 거 잘 아시죠?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예쁜 꽃 눈으로 직접 보시고 다 같이 마음으로 향기를 맡으시면 좋겠어요.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 오늘도 듣지요. 저녁 준비해요. 오늘은 간단히 된장찌개, 병어구이. 오늘도 역시 성공 맛집 만나. 된장찌개, 병어구이. 어우, 정말 만나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저도 꼭 먹어보고 싶네요. 네. 이이사인님께서 뽀미 언니야, 무탈이, 무사 귀환하시기를. 뽀미 언니 없는 동안에도 만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어요. 과연 우디는 만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을지 후기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9073님께서 신청하신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소리꾼 신유진이 부르는 비단.

이희문과 박승원이 함께 부른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어찌 피단이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피단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보았으니 피단이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신유준의 비단 듣고 왔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저는 오늘까지만 반짝 DJ로 함께했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만나의 봄디 김보민님이 체코 공연을 마치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겁니다. 짧았지만 소중했던 일주일 반짝 DJ 우디로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6129님이 신청하신 김보미의 피리 연주곡 바리공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우디 김우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 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약속이 필요하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 일도, 인사를 건네거나 차례를 기다리는 일도 모두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가 함께 지켜갈 가장 큰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인데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헌법이라는 것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내가 기로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영원하자고 했었지.

오늘 첫 곡으로 정현욱이 쓴 시에 직접 곡을 붙인 인생이란 바리톤 고성현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헌법이라는 사회의 중요한 약속을 만든 날입니다. 약속은 크고 거창한 것보다 작은 일상을 통해 지켜지고 있죠. 시간을 지키는 일, 배려하는 마음과 고맙다는 말 한마디까지 그런 작은 약속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원칙 같은 작은 약속 하나를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채민 씨, 김효근 작곡, 천년의 약속, 소프라노 정혜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윤영주 씨, 윤영주 작곡, 참 아름다운 곳, 포르테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정혜욱이 부른 천년의 약속, 포르테나가 부른 참 아름다운 곳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박수광 시인의 시 배에서 뽑았습니다. 물결 쉬지 않으니 바람 멈추지 않으니 나루토에 머물지 않으리 언제고 끝없는 수평선 넘어 아무도 가본 적 없고 알 수 없는 그곳을 바라고 가고 또 가노라.

소프라노 박현정이 부른 박수광 씨, 강영화 작곡 배 보내드렸습니다. 덩덕쿵 앱으로 파란고래님께서 양준모님 감사해요. 날이 더워지네요. 몸 잘 챙기세요. 양준모님이 부르시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불러야 되나요? 더운 날 응원과 신청곡의 한 말씀 덕분에 제가 정말 기운을 얻고 또 시원합니다. 바로 청해주신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음원이 나온 지 보름이 지난 갓 나온 곡입니다. 윤동주 씨, 제갈수영 작곡, 별 헤는 밤, 바리톤 양준모가 부릅니다.

바리톤 양준모가 부른 별 헤는 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재헌절이었습니다. 헌법은 법전에 박힌 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이 하루하루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약속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사회의 작은 약속들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반우 반개 반역 남하여입니다. 황숙경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단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제31회 대학생협연공연 젊은 애인의 밤 공연실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학생 연주자들의 협연 무대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청년 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매년 학생들의 협연 무대를 통해 미래로 성장할 연주자들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젊은 애인의 밤에서는 총 7팀의 협연으로 공연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총 2회에 걸쳐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먼저 4팀의 협연 공연 실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협연 순서는 첫 번째 건문고 산조를 시작으로 해금, 가야금, 피리 순서로 진행됐고요. 첫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이날의 첫 무대였던 신캐동류 건문고 산조 협주곡입니다. 신캐동류 건문고 산조는 고 신캐동 명인 특유의 역동적인 식임새와 탄법이 인상적인 산조입니다. 굵고 힘있는 가락과 명쾌한 조의 구분 그리고 화려한 장식음이 그 특징인데요. 이번 협연 무대의 첫 번째 건문고 협연의 홍준희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종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주자입니다. 2024년에는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단원으로 활동했고요. 첫 무대를 차분하면서도 절제 있는 힘과 성음으로 건문고 산조 협연을 펼쳤습니다. 그럼 신캐동류 건문고 산조 협주곡 감상하겠습니다. 건문고 협연의 홍준희입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해금 협주곡 추상입니다. 추상은 작곡가이자 타악 연주가인 이경섭의 대표 작품으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백 회가 넘을 만큼 해금 협연곡으로 연주되고 사랑받아온 작품이죠. 해금의 맑고 깊은 감정과 분위기를 담은 이 곡은 해금의 선율과 템포 변화에 따라서 세 개의 악장으로 나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금 협연의 조수환은 축예술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2021년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곡의 독주 부분과 엔딩 부분의 역동적인 변화 그리고 카덴자 부분의 섬세함이 관현악가의 조화를 이루면서 관객들의 감성을 큰 호응으로 이끌어낸 해금 협주곡 추상 감상해 보시죠. 해금 협연에는 조수아입니다.

세 번째 무대는 가야금 협주곡 달꽃입니다. 달꽃은 밤하늘 시시각각 변하는 달무리를 가야금 선율로 표현한 장택평의 곡인데요. 전체 3악장으로 구성돼 1악장 잿빛오수, 2악장 구름의 가리어도, 3악장 꽃이 피다란 주제로 가야금의 하행 선율과 관연하게 상행 선율이 교차하듯 대화하며 연주됐습니다. 가야금 협연에는 가야금 연주자 최영서의 연주로 가야금의 섬세한 연주와 또 달무리의 신비로움을 손끝 하나하나에 담아서 표현한 무대였습니다. 가야금 최영서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이며 제47회 전국 춘향국악대전 학생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최영서의 연주로 가야금 협주곡 달꽃 감상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협연곡은 피리엽주곡 달의 눈물입니다. 작곡가 이정면의 곡으로 메나리 선율을 주제로 창작한 피리엽주곡인데요. 피리 특유의 굵직한 떨림과 서의 섬세한 울림으로 달의 눈물이라는 제목에서 전해지는 감성적 슬픔을 표현한 곡입니다. 피리협연에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현재 모던 국악밴드 탈피의 동인으로 활동 중인 박수빈이 연주했습니다. 그럼 피리협주곡 달의 눈물 감상하겠습니다. 피리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제31회 젊은 애인의 밤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검은고, 해금, 가야금, 피리의 젊은 연주자들이 청춘의 열정을 담아 표현했던 떨림과 설레임의 열정 가득한 공연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수진의 연주로 구름계단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진행의 정미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재미를 지어낼 줄 아는 호젓한 그리움의 시간입니다. 정유화 시인의 시 어 성류가 익었네 한 대목이었습니다. 성류가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재미가 지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다림은 설렘과 연결되죠. 기다릴 것이 있다는 건 기뻐할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꽃별의 기다림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유화 시인의 시 성류가 익었네 한 대목 읽어드렸죠. 성류가 익기를 기다리는 마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모두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기다릴 것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일을 잘 맞이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오주하의 연분홍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주화의 연분홍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억스의 꽃타령 전해드리겠습니다.

억수의 꽃타령에 이어서 헤이스트링의 에메랄드 포레스트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과거의 작품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책을 읽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인 거예요. 과거의 SF에서는 2020년대면 이미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안드로이드가 걸어다니는 세계로 그려내기도 하죠.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과거의 상상이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비교해 볼 기회가 되기도 해서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작품 속에서 2026년을 상상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옥타비아 버틀러의 SF 소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입니다. 1993년에 쓰인 이 소설은 기후위기로 삶이 완전히 파괴된 미국을 배경으로 디스토피아를 맞이한 세상에서 10대의 흑인 여성 주인공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는지 다루고 있죠. 작품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서로를 죽이고 해치며 착취하고 약탈하는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다시 점차 커져나가는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도 하죠. 2026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일정 부분 겹쳐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미나의 고래 공포증 듣고 돌아올게요.

정민아의 고래 공포증 듣고 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옥타비아 버틀러의 SF 소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어. 우리 동네 어른들은 전염병에 걸려 싹 사라지지 않은 덕분에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좋았던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지. 하지만 세상은 이미 꽤 많이 변했고 앞으로 더 변할 거야. 세상은 늘 변하고 있어. 지금은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쉬운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크게 성큼 뛰어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야. 작품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기후위기로 세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전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는 와중인데 어른들은 여전히 과거의 규칙과 삶에 얽매여 있습니다. 주인공인 로런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마주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삶을 찾으려 하고 있죠. 작가 옥타비아 버틀러는 SF 소설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

작가에게 수여하는 그랜드 데임의 칭호를 갖고 있는데요. 흑인 여성으로서의 삶과 SF 소설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결합하여 기존의 SF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후 소설의 대표작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이 작품의 배경이 2020년대 중반이라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뭔가 예전과는 다른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아주 분명하기도 한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옥타비아 버틀러의 상상력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허의 모래 무덤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이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

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이번엔 아시아 뮤직 앙상블의 초원의 신기루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시아뮤직 앙상블의 초원의 신기루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쪽으로 오니 조둔의 해가 불타오르고 서쪽을 바라보니 원규의 먼지가 자욱하네. 한폭 맑은 바람으로 더위와 먼지 물리치니 옛 친구가 도리어 마음 있는 사람이구나. 조선시대 조긍섭의 시 장지가 부채를 준 것에 대해 사례하다 였습니다. 장지는 조긍섭의 친구 문영박의 다른 이름입니다. 식구엔 남쪽엔 조둔의 해가 불타오르고 서쪽엔 원규의 먼지가 자욱하다고 했습니다. 조둔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어진 성품이 두려울 정도라서 여름의 해에 비유됐다고 합니다. 원규는 중국 동진 사람 유량인데 서쪽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궁중일에 쓸데없이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면 원규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이 나왔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건 언제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선물 받은 부채바람엔 옛날 고사처럼 괴로운 무더위와 먼지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의 다정한 마음만이 시원한 부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0: 백제 가야금연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린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였습니다. 예글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조긍섭의 시 장지가 부채를 준 것에 대해 사례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조긍섭은 친구 장지, 문영박과 함께 여름날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서 서울, 개성, 평양을 지나 안시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이때 남긴 기행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단가 진국명산을 정권진의 소리, 김명환의 북반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청천삭출 근무용과 금액은 흘리며요 북주로 삼가기요.

줄인거리라 미제라 동방산하이고요 성대의 태평 흑관문물 반반시금탄이라 연풍코 국태 미나노요 구주한국 단풍기절우 인주의 봉무컬을 면학특님어여 쥐포반한허우너 감적훈은 허울이라 남산송백 우루를 장창 하릉주

순순한 호호양양 주상 전하는 차산수와 같이 성수무강사 사릉수갈도록 천천 마르만세를 태평으로 만두리소서. 우리도 일명이 되어 강부여노르케야르 가를 부르리라. 연관이 반이나 등 뜨면 우지와 공명은 세상 사람들께 모두 다 전하고 가닥 아무데나 피산대하 적은 명당을 가리고 보관 발작으로 황황문방 금집을 짓고 유정한 친구 헌짐과 좌우로 모두 다 들어간 영주를 찾아보세요.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권진의 소리, 김명환의 북반주로 단가 진국명산을 이어서 진윤경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카슈가르, 실크로드의 사람들 감상하셨습니다. 네, 우린 서로에게 따스한 햇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시원한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지만 에어컨 같고 또 바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끝곡 미미웨 여러분의 연주로 여행길에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익살스러운 코미디 연기로 유명한 짐 캐리는요,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한참 우울증을 겪던 시기에 그림에 몰두했는데 개인전까지 열었대요. 그 개인전 제목은 Sunshower, 맑은 날에 오는 비, 여우비였어요. 해가 떠도 비는 내릴 수 있고 좋은 일과 슬픈 일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 무거운 순간이 있을지 모르죠. 맑은 날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대로 지나가게 두세요. 비가 그칠 거라고 믿고 말이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 짐 캐리의 소식으로 이 음밤 시작해봤는데요. 이 짐 캐리는 우울증을 극복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는 비가 와도 나를 잠기게 할 만큼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스스로를 가라앉게 만드는 감정들 언제든 느낄 수 있죠. 그런 감정들이 부디 얼른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헌절이었어요. 2시간 이제 조금 안 남았는데 공휴일이라서 사흘 연휴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여유를 맞아서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셔도 좋죠. 트래비스의 노래입니다.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비지스의 노래 Holiday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소개해드렸었지만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라는 곡이었어요. 오랜만에 팝송 두 곡 이어서 들어봤네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덩덕쿵 앱도 열려 있고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방우호 성우님과 함께하는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잠시 후에 시작할 겁니다. 2부 K 클래식 한 장도 기다리고 있고요. 김광석 씨의 노래 사랑했지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네, 했던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우호 성우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방우호입니다.
0: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2: 네, 이틀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0: 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7월 15일.
2: 예, 맞습니다.
0: 7월 15일 날 날짜가 참 좋아요. 뭔가.
2: 좋기는 한데요.
0: 예.
2: 제가 그 번호 때문에 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0: 네?
2: 지금 이호이호님하고 한참 사귈 때 네. 집을 놀러 갔어요.
0: 이호이호님 집에?
2: 예, 근데 비밀번호를 제 생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 어떻게 알았냐? 우리 남동생이랑 여동생 생일이다.
0: 어머나.
2: 예, 그래가지고 코 꼈죠.
0: 생일이 같다라는 동생들과 생일이 같다라는 이유로 코 낀 거예요?
2: 너무 충격이었어요.
0: 어머, 어디 가서 함부로 생일 말하면 안 되겠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동생분들이 쌍둥이가 아니고?
2: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동생은 저랑 나이가 같아서 주민번호 앞번호가 똑같아요.
0: 오, 진짜 신기하다.
2: 예.
0: 그럼 이호이호님 입장에서는 가족 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세 명이나 있는 거네요.
2: 맞습니다.
0: 한 방에 일타삼피 아니 예, 일석삼조인가?
2: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축하드려요.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2: 재밌게 보냈습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2: 예, 예. 예. 어머나.
0: 저희 그 상자네 소극장에 가면 이제 와인 셀러 비슷한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멋있어 보이는 와인을 한 병 가져왔어요.
2: 너무 고급져 보이는데요.
0: 벨벳 옷을 입었어요. 생일 선물로 준비했어요.
2: 예.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빨간 마크가 있고요. 벨벳으로 이렇게 무늬가 너무 예쁘게 돼 있는 와인입니다.
0: 아니 비싼 건 아닐 거예요.
2: 제가 감사합니다.
0: 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제일 멋져 보이는 걸로. 성우님 또 술 좋아.
2: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모르고 먹어야 더 맛있어.
2: 네, 이태리네요. 네.
0: 아 그리고 네. 제가 7월 15일 날 그 이호이호님의 두 동생분과 또 방호 성우님의 탄생 이외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제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이고요.
2: 십자군. 예.
0: 서울 인천 간 최초의 전화가 개통됐대. 1900년 7월 15일에.
2: 처음으로 전화가 개통된 거예요?
0: 서울 인천 간.
2: 야, 제가 통신대 나왔는데.
0: 어머. 우와, 그렇구나.
2: 통신부대.
0: 그리고
2: 교환병이었습니다. 네.
0: 그 미국의 항공사 보잉사가 설립된 해이고요. 날이고요.
2: 우와.
0: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가 또 출시된 날이고 게임이.
2: 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네요.
0: 21세기로 넘어오면 트위터가 세상에 나온 날이고.
2: 우와.
0: 와.
2: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0: 그리고 또 뭐 있는데 내가 다 모르는 나머지는 모르는 일들이라서
2: 이미 그냥. 충분하게 너무 많습니다.
0: 야, 대단한 날 태어나셨네.
2: 아이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엄마 고마워요.
0: 이렇게 훌륭한 방호 성우님과 우리가 매주 만날 수 있다니.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2: 저도 영광입니다.
0: 오신 김에 또 고민 좀 해결해 주고 가세요.
2: 알겠습니다.
0: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성우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여기서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갑니다.
3: 7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워낙 오래 만나다 보니 추억도 많아서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사실 헤어진 이유는 크게 싸워서라기보다는 연애를 하면서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맞춰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싫은 게 있어도 그냥 참고 제 마음보다는 상대를 무조건 배려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0: 보니 이게 정말 맞는 연애일까? 서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대로는 행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던데 아직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7년이나 만난 사람은 보통 언제쯤이면 그리움이 옅어질까요? 지금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예, 7년간의 연애에 마침표를 찍은 사연자분께서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0: 네, 많이 힘드시겠네요.
1: 야, 7년이면
0: 약간 연애를 했지만 이혼하는 기분이 좀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네요. 몇 년 정도 보통 예전에 네. 어떤 유명한 배우분께서 뭐 2년 사귄 네네. 연인과 헤어지면 2년 동안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그냥 본인의 의견인데 그 기준이면 7년 동안 안 돼요.
0: 아이고야, 안 되겠어.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1: 아유, 이거 뭐 겁나서 오래 사귀겠나 이거.
0: 아. 큰일 납니다.
1: 아, 네. 지금 기분이 사실 편치 않으실 텐데 어떻게 네. 저희들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도 곁들여서 좀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냥 너무 그냥 푹 꺼질 게 아니고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인별그램에 어떻게 댓글로 어떻게 조언을 남겨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네, 먼저 크라우님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지워가며 상대를 위해 맞춰왔을 사연자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가늠이 되지 않네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임을 인지하고 멈춰선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리움이 언제 사라질지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신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 마음의 단단함이 찾아올 거예요 하셨습니다.
1: 야, 뭐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크라운님 진짜 너무 멋진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0: 깊이 있는 조언이네요.
1: 예.
0: 네.
1: 이분도 최소한 6, 7년 누구 만나보신 것 같기도 하고
0: 뭐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제가 7년도 만나보고 10년도 만나보고 한 20년도 만나봤는데
0: 네, 계룡살에서 네.
1: 자 버드나무님은요
0: 네, 제외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는 문장에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지는 않을까?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 질문의 답이 지금의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거예요.
1: 맞습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네.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뭔가 이렇게 결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면 또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0: 맞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큐피드님. 예.
0: 네.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닫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셨습니다.
1: 뭐 노래 가사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 말이죠.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 뭐 오버랩이라고.
0: 사랑으로 치유하는.
1: 예. 네. 뭐 일각에서는 또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시지만 이게 되게 또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
0: 맞습니다. 또 그리고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 또 만나서 밝은 모습으로
1: 예. 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그 대찬성이죠 항상.
0: 그렇습니다.
1: 그 원래 그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빨리 되찾는 게 네, 우리의 네, 바람이니까
0: 네. 맞습니다.
1: 자 과연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바로 만나봅니다. 하이 루미.
0: 하이. 나 불렀어?
1: 루미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나 사실 얼마 전에 7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내가 진짜 좋아했지만 일방적으로 다 맞춰주는 게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나 정말 잘 헤어진 게 맞을까?
0: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와 전 여자친구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 7년 동안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고집까지 받아준 건 행복한 연애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자 눈치 보기였으니까.
1: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여자친구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다

0: 달래주고 참았거든. 근데 그렇게 버티다 결국 헤어졌는데도, 아, 자꾸 다시 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 재회해서 행복해질 가능성은 없는 걸까?
1: 냉정하게 말하면 재회해서 행복해질 가능성은 아주 낮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 다시 만나도 똑같은 이유로 더 아프게 헤어질 확률이 높아.
0: 아, 정말 그럴까? 지금 당장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만약 재회한다면 혼자 주말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연락을 주고받을 상대가 생기니까 초반에는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감정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아. 그냥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낄 뿐, 결국 널 고통스럽게 했던 관계가 쉽게 개선되진 않을 거야.
0: 그래, 알겠어. 내가 이성의 끈을 꽉 붙잡아야겠다. 아, 근데 나 요즘 밥도 잘못 먹어서 살이 쭉쭉 빠졌어. 이 고마운 마음은 언제쯤이면 좀 잔잔해질까?
1: 정확한 기간은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 보통 헤어지고 1, 2개월이 가장 힘든 시기야. 사소한 것만 봐도 생각나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그래도 3개월을 기점으로 그런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아. 한순간에 그리움이 전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빈도수가 서서히 줄어들 거야.
0: 아, 3개월. 3개월은 버텨야 좀 나아진다는 거지? 근데, 아, 나는 당장 오늘 내일이 너무 힘든데,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확실한 솔루션을 줄게. 첫 번째는 재회 시나리오 원천 차단이야. 상대의 SNS나 메신저는 절대 염탐 금지. 고작 사진 하나에 연락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막아야 해. 지금은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라 상대와 거리를 유지하는 게큰 의미가 있어.
0: 아, 그렇구나. 난 오늘도 전 여친 SNS 3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내일부턴 꾹 참아야겠다. 또 다른 방법도 있어?
1: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건강한 도파민 채우기. 주말엔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해봐. 새로운 자극은 이별의 아픔을 밀어내는데 효과적이거든.
0: 아, 그러게.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잘안 따라줄까봐 걱정이야. 나는 기분이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1: 맞아, 그럴 수 있어. 억지로 슬픔을 참으면 속에서 곪기도 하거든. 그럴 땐 슬픈 노래를 듣든 영화를 보든 소리내서 펑펑 울어버려. 감정은 파도 같아서 최고조를 찍고 나면 결국 가라앉을 거야.
0: 그래, 알겠어. 네가 알려준 방법들로 마음을 좀잘 다독여 볼게. 오늘도 고맙다, 루미야.
1: 오케이, 고민 해결사 AA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네, 7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연자분을 위한 AI 루미의 조언이었습니다.
1: 네. 오, 재회 시나리오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 아, 이게 눈에 띄네요.
0: 아니, 진짜 단호하네요, 오늘.
1: 네.
0: 절대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루미가.
1: 야, 루미가 약간 성향이 T인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
1: 강력한 T.
0: 루미도 좀 사귀었다가 다시 만났다가
1: 예,
0: 고생한 적이
1: 뭐
0: 있었는지.
1: 그런 적이 있었나
0: 아니,
1: 봐요.
0: 그리고 힘든 게뭐 1, 2개월이 가장 힘들고 3개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게
1: 야.
0: 사람은 이런 조언 잘 못하잖아요.
1: 예.
0: 어떻게 단언해 3개월이면 가라앉을지 않는가라는지
1: 그리고
0: 어떻게
1: 이
0: 알아?
1: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0: 그러니까. 근데 이게
1: 신기하다.
0: AI니까
1: 네.
0: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 오히려 이런 단호한 의견이 아픔을 이겨내는데 지금 상황
1: 네.
0: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진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0: 응?
1: 어땠을까?
0: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만났다고 후회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0: 아, 옆에서 루미 같은
1: 과거에.
0: 사람이 있었으면,
1: 예.
0: 그러면
1: 야, 만나지 마! 그러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0: 시간
1: 네.
0: 낭비, 뭐 감정 낭비 이런 거안 하고 바로 2호 의원님 만나서 071호 누를 수
1: 그렇죠.
0: 있었는데.
1: 예, 맞습니다.
0: 아, 그 진짜.
1: 07, 07이 어떻게 하셨어요? 번호까지.
0: 보통 네 글자니까요.
1: 네네.
0: 자,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듣고 두 번째 고민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0: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이었어요. 이 노래 진짜 인기 많았죠.
1: 아 너무 많았죠. 예, 옛날 생각나네요.
0: 이 노래는 그 유영석 씨가 만들고 부르셨는데 네. 본인의 얘기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1: 아 네네네.
0: 그건 아니고 한동안 그 푸른 하늘 시절부터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 매니저분이신데 예, 예, 예. 그분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1: 오 그러셨구나.
0: 예예. 예.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 형한테도 물어봤더니 오 그거 내 얘기야. 아. 그러면서. 옆에 형수님 계신데.
1: 네.
0: 겁도 없이.
1: 간이 크시구나.
0: 네, 간이 큰. 그래서 7년간이나 와, 만났나 봐요.
1: 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꼭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0: 이 진짜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아주 네, 절절한데
1: 절절합니다.
0: 나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괜히 술 취하면 전화해가지고 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어, 그러면서 네. 괜히 나 아직 나를 좋아하나 괜히 돌려 말했지 이거 질척대는 거 이거 아,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네. 자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방호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볼까요?

0: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괜히 민망합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아니에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상대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해준 말일 텐데 저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왠지 과분한 것 같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친구가 오늘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칭찬을 덥석 받아들이면 자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색하게 웃거나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칭찬해준 상대가 괜히 머쓱하지 않을까 싶어서 후회되기도 해요. 혹시 저처럼 칭찬받는 게 유독 어려운 분들 계시나요? 이런 성격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1: 네,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0: 네.
1: 자, 칭찬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성우님도 특히나 뭐 그냥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겠지만 목소리가 좋으세요.
0: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 안 쳐다보시네요 저를. 네.
0: 감사합니다 하면서.
1: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진짜 뭔가 네. 겸손이 이제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칭찬을 그냥 고스란히 못 누리고 아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 사연에도 있지만 괜히 말 돌리고
0: 네.
1: 그냥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일지 저도 이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자 어떤 조언이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청취자분들의 의견부터 봅니다.
0: 네, 푸른 계절님. 칭찬을 잘 받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상대는 용기 내서 좋은 말을 했는데 제가 계속 부정하면 오히려 내가 괜히 말했나 싶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오 진짜요? 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서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하셨습니다.
1: 그래요. 이 정도가 약간 그냥 무난한 것 같아. 예. 오 진짜요? 고마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래서. 네. Jesus full days.
0: 네. 상대방의 칭찬에 아니에요 라고 답하는 건 그 의도가 겸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판단을 부정하는 의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분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일단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저도 이런 얘기를 어디 전문가분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0: 네.
1: 그 나를 칭찬하는 건 그 사람의 안목이잖아요. 근데 아우 아니에요 뭘요 이러면 그 사람의 안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게 있대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어머 예쁘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건 뭐 이렇게 눈이 낮으세요. 약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0: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1: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이 다가 네네. 아니다. 미덕이 아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게 네. 저도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아, 다음 말랑허니님입니다. 저도 예전에 딱 사연자님 같았어요. 겸손이 미덕이라 배우다 보니 칭찬을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칭찬을 덥석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색할 땐 눈 딱 감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와 미소 이거면 충분해요. 사연자님은 칭찬받아 마땅한 멋진 분입니다. 하셨습니다.
1: 마지막 이 칭찬이 너무 괜찮다.
0: 이 칭찬으로 끝났네요.
1: 예. 대체로 뭐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네. 어렸을 때 TV를 보는데 가수 이승환 씨가 노래 TV에 나와서 노래를 하시고 네. 딱 서니까 서 있으니까 MC가 와가지고 아 이승환 씨 진짜 노래 너무 잘하시고요. 네, 네, 네.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승환 씨가 몸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여기 둘까? 여기 둘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몸둘 바를 모르겠어가지고 여기다 둘까? 저기다
0: 몸을.
1: 아 얼마나 철썩 맞든지. 근데 너무 재치 있었어요. 그게.
0: 위트 있다.
1: 예예. 예. 그래가지고 한동안 따라했어요. 네.
0: 아 그러셨어요?
1: 여기다 둘까?
0: 아 여기 둘까? 저기 둘까? 오 써먹어야지.
1: 그러니까. 아유 벌써 그거 한 30년 전.
0: 네네. 네 그러니까 다들 기억 못하실 거잖아요.
1: 아, 맞네.
0: 네.
1: 한 세대가 돌아서 돌아올 수 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 AI 루미는 어떤 얘기를 해줄지 바로 만나러 갑니다. 하이 루미.
0: 하이. 이번엔 무슨 얘기할까?
1: 아 루미야 좀 오래된 고민인데 내가 칭찬할래?

0: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한테 얘기 좀 해보려고.
1: 칭찬 알레르기? 그게 뭔데?
0: 남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거부 반응이 나타나. 회사에서 팀장님이 일 잘했다고 칭찬하면 아니에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친구들이 새로 산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줘도 그냥 머쓱하게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게 되더라고. 내가 봐도 좀 나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
1: 아, 이거 은근히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걸? 네가 칭찬을 반사적으로 튕겨냈던 이유를 몇 가지 짚어줄게. 우선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문화에 익숙하잖아. 칭찬을 바로 인정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울 때 칭찬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0: 와, 완전히 다 내 얘기 같아. 칭찬을 들을 땐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과분하고 내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거든.
1: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우리 한번 다르게 생각해볼까? 누군가 정성껏 선물을 줬는데 아니에요, 안 받을게요 하고 밀어내면 선물 주는 사람도 머쓱하잖아. 칭찬은 상대방이 내게 건넨 선물이야.
0: 아, 그럴 수 있겠다. 칭찬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했네. 그럼 앞으로 칭찬이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자연스러울까 좀 알려주겠니?
1: 우선 가볍게 감사합니다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칭찬을 받았을 때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지. 칭찬을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0: 아, 그렇겠네. 상대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서 칭찬을 해준 거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은 꼭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떻게 할까?
1: 칭찬받는 게 너무 부끄럽다면 상대한테 공을 돌려봐. 예를 들어 오늘 새 옷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칭찬을 받았을 때 와, 이걸 알아봐 주시다니 역시 세심하시네요, 아무도 눈치 못 챘는데 센스 있는 분은 다른가 봐요 라고 답하는 거지. 대화의 주인공을 상대방으로 바꾸는 거야.
0: 오, 그거 괜찮다. 그런 식으로 받아주면 칭찬한 사람도 뿌듯하겠네. 근데 듣다 보니까 말이야, 나도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졌어?
1: 좋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 기특한걸? 그럼 내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칭찬할 땐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인 칭찬이 좋아. 그냥 잘한다, 예쁘다 라고만 하면 빈말처럼 들리기 쉬우니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구체적인 한 문장을 더해보는 거야. 오늘 옷 예쁘시네요 대신 오늘 입으신 셔츠 색깔이 민호 씨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화사해 보여요 처럼 말이지.
0: 오, 좋은데? 내일 출근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1: 만약 네가 직접 칭찬하는 게 어색하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배달해주는 방법도 있어. 아까 김대리님이 민호 씨 일 처리 진짜 깔끔하다고 엄청 칭찬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0: 와우, 그것도 괜찮다. 칭찬을 주고받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오늘 너랑 얘기하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 고마워, 루미야.
1: 오케이, 고민 해결사 AI 루미 언제든지 불러줘.
0: AI 루미의 조언 듣고 왔습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방법을 정리해줬어요.
1: 와, 이거 칭찬을 배달해주는 방법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0: 이거
1: 직접 말하기 힘드니까.
0: 예, 예. 그러면 나도 기분 좋고 지금 칭찬해준 사람도 기분 좋고 내가 배달시킨 그분까지도
1: 오, 좋은 평을 받으니까
0: 야, 세상이 평화로워지겠는데.
1: 야, 세계 평화가 금방 오겠네.
0: 이거 괜찮은 거, 배달하는 거랑 주인공을 바꿔주는 거.
1: 네네네.
0: 야, 역시 안목이 있으시네.
1: 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AI 루미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사연 해결해 봤는데 오늘 어느 때보다 되게 명쾌한 해결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우리 AI 루미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사연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던 고민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문자

0: 문자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다룰 고민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어요. 고민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세요.
1: 네, 오늘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자 방성우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 임현정의 고마워요 들으면서 성우님 다음 주를 기약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0: 네, 고마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어요. 옥수 사진관의 푸른 날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0302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627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토마토를 수확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따서 바로 먹으니 천상의 맛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이렇게 싱그럽게 열려 있는 그 과일을 딱 따가지고 뭐 이렇게 소매 같은데 이렇게 쓱쓱 닦아가지고 먹는 거 너무 맛있죠. 축하드립니다. 토마토라니. 아, 우리 집 방울 토마토는 언제 열리는 거니 도대체. 아유, 내가 진짜. 아이유 스롱입니다. 잔소리.

아이유 수롱의 잔소리 그리고 서영은의 웃는 거야 이렇게 두 곡 듣고 왔네요. 여러분의 사연 이어집니다. 0806님이십니다. 도예공방에서 그릇 만들기 배우고 있어요. 모양이 제법 그럴듯하게 나와서 칭찬받았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야, 뭔가 새로 배운다는 거 참 재밌죠. 더구나 그냥 세상에 없는 걸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예, 창작의 과정, 결과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릇 만들기? 특히나 그릇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신날지 진짜 예, 좋아하시는 모습이 막 저한테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쁜 그릇 만들어서 이렇게 예, 진열도 해놓으시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릇 만들어서 거기다 뭐 담아서 먹어도 좋겠다.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브로콜리 너마저 라면 너라면 괜찮아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대금산조는요, 장구 반주에 맞춰 연주하는 대금 독주곡입니다. 20세기 초에 박종기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요. 산조에 쓰이는 대금은 정악을 연주하는 대금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정악 대금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변형 또는 개량을 했다고 하네요. 대금 산조는 100년 넘게 이어지면서 몇몇 유파도 형성이 됐는데 이 여러 유파의 가락을 공부하고 조합을 해서 자신만의 가락을 만든 대금 연주자도 있습니다. 이영섭도 바로 그런 연주자인데요. 오늘은 그가 만든 이영섭 가락 대금 산조 한 부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영석 가락 대금산조는 다스름,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린 장단에서 점점 더 빠른 장단으로 이어지죠. 그 중에서 자진모리 들어볼게요. 대금의 이영섭, 장구의 윤석영입니다.

이 대금산조를 들려준 이영섭은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연주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월드뮤직 그룹 바이날로그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4인 놀이라는 창작 음악 집단에도 참여하면서 한국 음악의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또 전통산조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이렇게 자신만의 대금산조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영섭 가락 대금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여완과 케빈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길.

여완과 케빈이 함께한 새로운 길 들었습니다. 4810님의 사연입니다. 좁은 사무실로 옮겼는데 동선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여기저기 부딪히고 멍들고 난리예요. 너무 아프고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익숙한 공간에서 다른 그 좀 낯선 환경으로 바뀌면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건데 그동안 몸이 남아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566님의 신청곡 소향의 신기루 들려드릴게요.

소양 씨의 신기루에 이어서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들었습니다. 이 곡은 3572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사연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려드릴까요? 6253님이신데요. 남편이랑 싸워서 냉전 중인데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꽉 찼거든요. 누가 버리나 신경전 버리는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집안이 쓰레기판이 되더라도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쓰레기 봉투가 꽉 차고 새로 하나 시작돼서 두 개, 세 개가 되더라도 아휴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이겨야 되나 싶기도 하나 그 전에 빨리 남편분이 좀 남자답게 말이야 가져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별탈 없이 잘 방송 마치게 되었네요 주말 잘 같이 보내고 월요일에 더 건강하게 더 기분 좋은 두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최명화 권정구의 연주곡이에요. 청산에 살리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입니다. 제헌절이 바로 오늘로 제정된 것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요. 634년 전인 1392년 음력 7월 17일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 왕조가 건국된 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7월 17일은 여러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제헌절이 7월 17일로 정해진 것 바로 조선 왕조와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조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의 산책길 동창이 밝았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제헌절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1392년 음력 7월 17일 태조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왕조가 건국됐고요. 이 조선왕조와의 연속성을 두는 의미에서 1948년 7월 17일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날 산책길 시작 동창이 들으면서 열어봤습니다. 요즘 광화문 광장 일대에 대형 전광판 4개에 헌법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가 특별 상영되고 있는데요. 제헌절이 또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돼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제헌절 날 송지원의 국악산책, 동창이 밝은 듯 환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자진 한입 중에 골랐습니다. 우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경풍년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박의 울림이 강하게 전해지는데요. 자진한 잎 중에 우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경풍년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

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이라서 뭔가 의미 있는 음악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음악, 백제시대 정읍사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고려 조선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면면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음악, 우리 향악곡의 백미로 꼽히고 있는 수재천 전곡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골랐습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오늘은 편성을 달리해서 피리와 아쟁, 소금, 장구가 함께 편성돼 연주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건회의 피리, 정계종의 아쟁, 문흥관의 소금, 김광섭의 장구 연주로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이건회의 피리, 정계종의 야쟁, 문흥관의 소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관악합주 수재천은 악기 편성을 크게 해서 연주하면 웅장하면서도 유장한 멋이 있지만 또 이렇게 조촐한 편성으로 연주해도 우아한 선율미 여전하고요. 더욱 섬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편성의 수재천을 감상해보는 기회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이 음악을 노래와 검은고 마치 두 악기의 병주처럼 들리는 그런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는 이미 그리워서 꿈마다 임의 집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 길을 다녔다면 임의 집 창밖으로 난 돌길이 다 닳았을 텐데 그것이 꿈속이라서 아무 자취가 남지 않으니 그것이 슬프다 이런 겁니다. 시조 읽어볼게요.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곤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수로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의 곳 나량이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라도 다르련마는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쓰러워하노라.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다니는 길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두 분의 노래와 연주였죠.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검고산조 보유자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의 향기, 권근의 주홍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려 말에 태어나서 조선 초기까지 살았던 학자 양촌 권근의 글 주홍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권근은 이세에게 제자로서 고려 말에 새로운 학풍을 일으켜서 새롭게 탄생한 나라 조선의 유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권근의 주홍설은 손님과 주홍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한 글인데요. 마치 구론의 어부사에서 구론과 어부의 대화를 통해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주홍의 주는 배주자이고요. 옹은 늙은이 옹자입니다. 이 글에서 주홍은 뱃사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손님이 뱃사공인 주홍에게 묻고 주홍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글이 이루어집니다. 손님이 주

부엉에게 왜 위태롭게 물에 떠다니는 일을 하면서 사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홍의 대답이 바로 우리를 깨우쳐주는데요. 사람이 너무 편하게만 있으면 뜻이 방자해지니 자신은 차라리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살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늘 경계하며 살았던 유학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손님과 주홍, 즉 뱃사공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질문과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이 주홍에게 물었다.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뱃사공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를 예측하지 못할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끝없는 물결을 헤매다가 바람이 미친 듯 불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명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요. 이는 지극히 험하고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인데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다니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주홍이 대답했다. 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지기가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히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는다네. 내 차라리 험한 곳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하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꼬리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도록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서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 것 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입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이 한 세상을 사는 걸 보니 안전할 때는 후한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이와 같이 말한 뒤 주홍은 배전을 두들기며 노래했다. 아득한 강 바다여 유유하여라. 빈 배를 띄웠네 물 한가운데. 밝은 달 실어라 홀로 떠가리. 한가로이 지내다 세월 마치리 하고는 손과 작별하고 간 뒤 더는 말이 없었다.

월 그세계 타이어날 아독청하고 주님이 계시오날 아.

0: 그래서 닭해오던 가인이다 오연이라 수가 불보야.
1: 구로원의 어부사를 읽는 송서 들으셨는데요. 양일고왕의 송서였습니다. 그 유명한 창랑지수의 노래죠. 창랑에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물이 탁하면 발을 씻겠다 하는 그 내용도 만날 수 있는 노래였죠. 구로원과 어부의 대화를 통해 삶을 이야기한 구로원의 어부사 들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조선 초기의 학자 양촌 권근의 글 주홍서를 읽어보셨습니다. 주홍이 남긴 말 중에 마음속에 남는 말이 많은데요. 사람이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히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는다네. 내 차라리 험한 곳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하네 라고 한 말이 있었죠. 편안한 상태와 험한 지경에 처한 상태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홍, 이 뱃사공의 선택이 참 귀합니다. 그는 평탄한 땅을 딛기보다 오히려 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데 살면 쓸모없게 되니 차라리 험한 곳을 딛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쓸모있게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편안한데 살아서 스스로 쓸모없게 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죠. 지금 여기 이 땅에도 삶의 편히 안주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애써 찾아 하면서 뜻깊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왜 좀 편하게 살지 그렇게 스스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이 글 속의 주인공인 뱃사공, 그의 선택이 바로 그런 편에 서 있어서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홍의 이야기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조선 초기의 학자 양촌 권근의 글 주홍설 속의 가르침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장타령 골랐습니다. 장타령은 지난날 장날이 돼서 장이 서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인물 장타령꾼들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말합니다. 장타령꾼들은 시장에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물건을 팔기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기도 해서 일종의 상업 노동요 형태로 시작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장에 가면 늘 만날 수 있었던 각서리 패들이 이런 노래를 수용을 하고 자주 불러서 각서리 타령과 동일한 타령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만 원래 출발과 소통에서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장타령은 1940년대에 서울에서 장타령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일심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타령 노랫말에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머와 해학, 시대 풍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장타령 듣겠습니다. 박일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고주요 배꼽을 부리나르승하정기야 삼짝은 드나드구나보니에 삼머리드 성진나리에 제비함성이나르든든 지리고 지리고 달아한데 품바구두나드

七个人也有好的的，有尊能的，他中了的个就可怜谁个，七个人在那丢姑娘不理，七个的在天中能的，家奴今有个就。

평생이 누구인지 아보다 두나저를 흔들 팔자나 한자나 들구나 본예 파도지대 흔들인 날 손평로지가 죽을 수 있고 부적은 전어들구나 보니 구어지대 구일랭리 중노리가 좋으시고 십자나 한자나 들구나 본예 시월이들 산땅리 고사반 날이 저으

장타령 들으셨는데요. 박일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일심은 1940년대에 서울에서 장타령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요. 1960년대에 인천 지역에 자리 잡은 이후에는 주로 인천에서만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분의 장타령이 짜임새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중반에 큰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요. 이 박일심은 예명이죠. 본명은 양영숙이고요. 최정식에게 소리를 배워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시조, 경기작가, 서도작가, 민요에 이르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배우셨는데요. 이창배가 정리한 장타령 사설을 받아서 장타령에 전념을 하면서 장타령의 일가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선고사 소리를 부르는 비나리 골랐습니다.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나리 선고사 소리 들으셨는데요. 전병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나위 합주 듣겠습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은 계면조의 살풀이 자진무리 장단을 기본으로 해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지난날에는 주로 대금, 피리, 해금 이런 악기 위주로 연주가 됐습니다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가야금과 거문고 같은 현악기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장구와 징도 합류해서 보다 큰 규모로 악기가 편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나위가 무속음악과 관련된 의례 음악으로서의 기능에서 차츰 감상용 음악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음악의 중요한 것이 바로 즉흥성에 있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합주도 현악기가 포함된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거문고, 김태형의 장구, 임현빈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신화의 합주 들으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이용구의 대금, 김성아의 해금, 이석주의 피리, 문경아의 가야금, 허윤정의 검은고, 김태영의 장구, 임현빈의 징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어사출도 대목입니다. 어사출도 대목. 이 대목은 남원부사의 생일잔치 자리에서 어사가 된 이몽룡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행색이 초라한 이몽룡에게 자리를 주지 않으려 했지만 마침내 말석에 어렵게 자리 하나를 차지했는데요. 그나마 이몽룡을 내쫓으려고 글을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글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요. 운자를 기름, 고, 높을, 고자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몽룡이 얼른 시 한 수를 지었는데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를. 총루낚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금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드높다. 이렇게 이몽룡이 시를 척 지워서 주었더니 운봉과 곡성이 그 글을 금세 알아보죠. 이 글 속에 벼락 들었소 하면서 그때부터 잔치자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또 역졸 하나가 질청으로 와서 문서를 내놓는데요. 바로 어사또 비간입니다. 비간이라고 하면 어사가 출동한다는 걸 은밀히 알리는 글을 말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동원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춘향가 중에 어사출도 대목인데요.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본관이 보다 못해야 저 젊은 것이 아마도 무시거리라 하고 내 자중후 청할 말이 있어. 음령 한 소식 지어 일후 유적이 되게 하되 만일 못 지낸 자가 있으면 곤장할 때려 우리 출송하기로 합시다. 운자를 불어난 뒤 기름고 높을고 불러놓으니 차례로 써올지 의사도 그란수 얼른 지어 운봉 주며 과객의 그리 오직 하리오마는 잘못된 데가 있으면 보시고 고치시오. 운봉이 보시더니 풍헐쪽 잡은 손이 흔들흔들 곡성이 보시더니 낯빛이 샤랄랄 하여지며 두 분이 그를 보는 뒤 금준 미준

0: 거라. 아이고, 이글 속에 배락 들었어.
1: 좌색이 요란할지 뜻밖의 역조라나 질청으로 급히 와서 무슨 문선에 이어놓고 어사 비관이오. 부처노니 육방에서 운동한다. 본관의 생신잔치에 갈 대로 가라 하고 출조첩의 윤비걸지 공방을 불러 사치를 단수 보진어를 펴고 배파장 눌러라. 수로를 불러 교군을 단중 내멋질 거치고 호피를 낸대라. 지사를 불러 흉복을 차리고 도군도우 불러 기체를 내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급창이 불러 정령을 신치거라. 정의를 불러 거행을 단중 육지기 불러 너 난살진소 잡고 태초를 지어라. 별감상 만일에야 비장 정령청 착실히 모아라. 동양 빈내어 여기마 공주 도서원부를 결부로 서서히 조사하게 잘하라. 도금비 불러 군총을 데리고 목가성책 보아라. 수형방 불러 오간송자 다리나 없느냐. 군계 불러 연영하오르냐. 문서있고 수사마전 곤란해요. 사령 빈내어라. 예방을 불러 기생양속에 은근히 분부하되 의사도 허신 모양 서울 계신 양반이라. 기생을 귀하니 읍사이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라쳐라. 이리 앉아 문발을지 이태국 성이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이리 떨린 거의 추악인가 싶어요. 어서 가야겠소. 의사도 대답하되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서 추악 방문을 알지요.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약 중난하여만한 허여보지요. 수의차에 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이요. 운동이 해려한다며 나는 고리리 말한 사람이기로 부득이 와서 앞더니 어서 가야겠소. 어사도 대답하되 갔다 왔다 하기 괴롭고서 부어도로 또 허겠소. 상강간 간행묘 제관이나 당하면 오지요. 공문이를 할 것이오. 내일 또 올라니 이 말은 남은 봉고란 말이로되 봉만이 알 수 있네. 순천보사가 일어나며 나는 저우병이 대단하기로 부득이 와서 앞더니 어서 가야겠소. 본관 말할 틈 없이 어사또가 주인으로 서르기로 하는디 영감이 소실을 너무 엿보시는가 보구려. 소실을 사랑치 아니 한 사람이 되어 있겠소. 헉! 기사 중에도 있는 줄로 찌알아요. 수의차에 갈 것이니 한성년 노름이나 한번 붙여주시오. 순천 생각에 어서 또가 와서 출동할까 염려되어 선생 하문을 흠칫없이 내신한디 내가 관동호사를 지냈기를 발경도대를 많이 보았으되 화성령만 한디 없입디다. 오시면 잘 놀게 하지요. 어서 두고 동봐라. 의일이 허다가는 이 사람들 구도 못 보이고 다 놓쳐갔다. 바로 앞에 성난서서 부채 빼고 손을 채니 그때 조종들의 구경꾼 해서 껴섰다. 산토가 동보고 벌떼가 제달라던데 육모 방미 드러매고 해같은 마패를 달같이 드러매고 달같은 마패를 해같이 드러매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 산문화다 따 암행어사 출도야.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듯 수배명 고경꾼이 독담을 무너지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황후음하질타 이렇게 무섭던가 쟁비호통소리 이렇게 놀랍던가 유월이 서리바람 뉘안이 떨가느냐 가급수령의 정신 잃고 이리저리 배신할지 하이.

여동 장관이라. 급여대란 가쓰고 저희 원님 찾고 토인한 인께 읽고 소박등 하나 세며 수제집 이른 갈제표를 중 집회어 차고 대아이른 협방자 세수통을 방에 놓고 육삼통 이른 하행장 급에 허서 짊어지고 이사진을 포종대란 무장사들 떠들고 부대 이른 복마마 보관계 썸을 실었으며 포교보 순계꾼들

발비라니 음식이요. 깨지라니 화기로다. 장구통을 요절하고 복통을 자고 흐리며 내 곧소리 현론한다. 저금줄 끊어지고 전사발표 깨어지면 기생을 비닐고 화작가라 길렀으면 주수는 나발 잃고 주먹 불고 홍행 홍행 대포도 정을 잃고 입방포로 뿡 이마가 서로 떠서 코터지고 박터지고 비죽죽을 인한 너 발등 발표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우는 놈 아무 일 없는 놈도 우르르르 다른 밖길 허허리골 큰일 났다. 서리 옥졸 들어서서 공방을 부르나니 공방 공방 공방에 기가 막혀 유월 염천 그 더군디 한쪽으로 이렇게 가죽을 등에 넣고 차례마다 옆에 찍고 슬슬슬슬슬슬슬 기어 들어오니 역전이 우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왔다. 아이고 나는 호대동신이요 살려고 얻어줘. 이놈 오대독성 있을 때 있나 동해 번뜩하며 서해 번뜩하고 어찌 때려 놓았던지 어깨에

춘향가 중에 어사출도 대목 들으셨는데요.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태평가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두 곡의 민요 이어드렸죠. 앞서서 경기민요 태평가 감상하셨고요. 끝곡으로 긴 날이랑 함께하셨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제헌절인데요. 1948년 바로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 초기에 여러 의미 있는 법률을 다 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넓혀지기도 해서 그간 여러 차례 개헌도 했고요. 바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또 무슨 명목이 생길 때 헌법 개정할 일이 생기기도 하면서 시간이 흐르겠죠. 우리 모두의 헌법이란 사실 그 하나만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가장 최선의 것이 헌법 속에 담길 수 있는 것이겠죠.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에 보내드린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경기 김포 파주동북부 파주서북부 파주남부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2시 인천 연평도 우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꼼지락 커던 마음밭이 대뜸 끝도 없는 멜랑꼴리스런 관계 속에 쉽게 마음 다 퍼주고 그 소중한 것을

미치도록 살고 싶어 했을 오늘을 근근히 버티는 내가 나도 싫다. 함께 하던 이들이 말한다. 돈이 없어서다. 종교가 없어서다. 꿈이 없어서 생각이 너무 많다. 사랑 사랑 사랑.

0: 그 말 다 옳다. 여기 물로 터진 이 한 인간도 틀린 선택인 줄 채 모르고.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20분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인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이런 노래.

다야흐로 휘휘 간도라 쩍쩍 갈라진 마음밭에 봄비가 스민다 새로 고침 딸깍 한 번에 미련한 미련 따위 용구삭제 나빌레라 미련하고 멍청하면 어떠한가 들린 길이었다 해도 내가 보고 내가 겪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을 오늘이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아니더냐

0: 살아간 것을
1: 쉬고
0: 살아가는 자체를 위해 살라 했네. 어떤 이가 서둘러 봄이 오기 전 마음밭에 봄동이나 키워 살아가는

오늘이 벌써 그립다.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제 삼해 여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세우고 수삼일을 즐기는데 과음하신 탓이 온지 남해 여왕이 우연 특병하여 폐격이 무효라 홀로 앉아 단식으로 지는디 탑상올 탕탕 헐?

0: 한다.
1: 한 여체 한
0: 영왕어 기구로드 괴한 평으로도
1: 한
0: 도장군 떡분 곳에

없다가 과연 풍편에 듣사오니 대왕의 명세가 만만히 종계으로 도입고자 왔나니다. 요왕이 반기하사 원컨대 도산한 나의 맥을 보아 황하한 나의 병세 특효 지약을 자서히 일러주옵소서. 간명이 경동하여 복중에서 그 난병이요 마음이 슬프고 두 눈이 어두워끼는 감경음으로 난병이요 약으로 온지가면 구사공담 장졸백졸 시조전우 당기정기 감시육군야당 청서유가당 이원이기당 실롱지 백초약을 감

0: 둘째. 매개 영동 매개라 비오 매개 상하오면 복죽 으로 난병이요. 복종의 전려가 복이라 화병으로 난병이라 그면 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우지 동하여 송기 실기는 정금이요. 정경임이란 정량이라 우하동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 상관 후 토끼 간을 얻으면 차요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고면 염라대왕이 동성 삼초지요. 동방사계가 초사기 되어도 노루왕 세암천 돌아갈귀 하겠소.
1: 여왕이 왈 실롱씨 백조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었고 조그마한 진세 토끼 간이 약이라 하나니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묘울순한 은목이요 간진수는 양태라 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수궁에는 토끼가 없는제라 요강이 단시 흐르시는디

0: 있지.
1: 백운 청산 무정 자로 집이 없이 다니는 온 칠생은 내가

0: 제하.
1: 도사왈, 대왕의 성덕으로 어찌 충우지심이 없사오리까 마란. 말을 마친 후에 인혼불견 강곳이 없으니 공중으로 향하여 무수히 사배 후에 수부조정 만조 백관을 일세에 모이라 할제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오건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이 각각 벼슬 이름만 가지고 들어오는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성사하는 거 무성진은 도미 반성인우 주사우 중어 아리바 떼떼

0: 하구나 조리 근근 모자리 사무솔 지눈치 춘치며칠 삼치게 우리같이 정월 듣고 어전에 복제에 가야 대왕에게 저를 굽어가니 병든 요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내가 요왕이 아니라 오뉴월 생선전 도몰주가 되었구나. 경매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지무병을 구할 소냐 좌우 면면 상고 묵묵부담이었다. 황희의 다시 탄식은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활구사군 계좌추와 방조망시 기신이는 죽을 일군을 살렸건만은 우리나라도 충신이 쓰러지만은 어느 누아달살 일이 정거 잉어가 여자.
1: 행정안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3시 40분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북권, 인천 영종, 인천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와도 예끄레지로이기를 환방울치세하고 좌소금제공이로다. 혈절하는 새가 있어 소르로 펄펄 따라하도록 혈조는 조개 물고 조개는 솔조를 물고 서루

0: 바보에게 어쩌다 잡히자 속자리가 없이 죽을 태군이 보내지는 흐르보다리다.
1: 한수!
0: 그럼 순장 몇일 보내면 어떠한고? 청하오디 여짜고대 몇개나 장숙이 대하여 허풍새 나거니 와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거로 세상 나가보면 여기 까마더라고 주나르 산천수 이리저리 다니다가 사포새우 불석이라 입갈 귀물이 붕더 탐식으로 들끓 삼켜 삼불류대 죽게 되니

해운궁 방귀날놈이 열발을 쭉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 공손히 앉아 여짜오되 시내 고향은 세상이여 시내 고향은 세상이라 철인벽 개

기운이 분불할 때 형덕청 뒤로 헌신아 들어온다. 흔보 단주기요 정영무예로다. 흉배 등에다 방패를 올리고

요한께 상서를 올린 그날 왕이 받아보시고 너의 충성은 그러하거니와 세상을 나가면은 인간의 진미가 된다 하니 그하니 원통하느냐.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조는 없사오나 강상은 오핏떠 망부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이 싸오리까마는 소궁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하나 그려주옵소서. 글랑 그리하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와 상을 그린다. 동경유리 정웅전 근수초박 거봉구전정 오주호주목 가라. 양도가 배를 덥벅 풀어 단청의자 새그 두루 붙여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 명상스

그리고 딴 조지초 에르가댕초 꽃다박던잎 그리고 두 연행보 제대

결주부가 화상을 받아 들고 이놈의 화상을 어디다 넣어야 물한 점도 안 묻을고 곰곰 생각다 못하야 목을 쭉 빼고 그 속에다 화상을 집어넣고 목을 탁 움츠렸겠다. 자, 이러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물 한 점 묻을 리 없지. 별집의 요한께 하지 가고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 별주부 세상에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하는디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고 하니

0: 채?
1: 나라에 환우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성 취급한 줄 내 이미 알고 있지.

0: 나는 네가 세상을 잘 나가는지 너의 지위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아무쪼록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가매었소. 별주부 마누라 아장군이구나 울면서 여보나리 여보나리
1: 돌체
0: 세상

버리고 말기 청산을 친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 다짐을 잊어요?

0: 날에 제사를 물리져요.
1: 헐쓰!
0: 그 말이 방불하나 뒷집 남생이란 놈이 껄쩍지근하네. 그려 총총이 작별하고 수정문밭 썩 나서서 세상 경지를 살피고 나오는디 호구 좋은 병

흙이라. 앞발 횃발을 제거당 걸며 뒷발 장난을 다당. 우리 저리 저리 요리 안거한 동시에를 떠 사면을 바라보니 치황은 길뱅이요 파광은 천인 시기라 철의 무사부 세비봉어 구름밖을 한벌고 여수상을 달리 눈앞에 경이라 고천한 어디가야 통나무로 버렸고 큰 군은 너의 하야 이라 동

낙조가 처의 왕을 하니요. 올해 속개가 정신하야 천복만 흘바라보니 발경대 구름속 핫서지구라 짓고 질부상비리 봉응허궁에소사 기산밤의 월차 선원칭 뒷떡국혀 속포자년마 물어 봉봉 깊고 만사

모습 어두지 언난 게 혼자 지자 감내 쪼가진 가무 얼 거르지 어디 떨어졌어 코보채

돌아들고 배꼽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목포아리 군항색 강상두리미 수만 떼궁이 소정자재와누들 수분자리 봉황새 아냐.

끼. 오바레해와 우리도 소생겸세 아옥다오 요리저리 날아들지 또하리 경계를 바라보니 채웠다 보니 마랑 천봉이오 내려 고버 보니 백사의 땅이라 해고 버려진 놀고 어느 장소 광풍을 문지기여 어쩔 우주를 춤을 출제 시내 조선한 정산으로 돌고 네 골머리 쭈루루루루 저 골머리 꽐꽐 열두 골머리 간토로 앞수쳐 천방자 제방자 월떡떡 구부정 바울바 금적은 너 평풍사이다 마주 광광마주 때려다니 굴렁거렸다 나간다 어디메로 가자 날 아마도 내려구나 이러어리 경계가 또 있나 아마도 내려구나 저런 경계가 또 있나 자라가 기어올라 사면 경기를 살펴보니 왠가 날짐승들이 모여 상자 다툼을 하는데 봉황새 청난이며 내내

네. 오연근 가제제고 소소이 기성 노래갈제 공산도 분봉

물이 우르르하여 초분문 아계시고 반고대사 공부하여 듣고 용문사 석상호도 기업 기업 기업 올라 소상우주

가마귀 꾸지저왈, 너는 태골이 크고 털이 덥수룩 하는 놈이 어디로 상자를 한단 말이냐? 포왕새 꾸지저왈, 너는 전신에 흰 점 없고 두 눈에 검은 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를 한단 말이냐? 가마귀 꾸지저왈, 내 근본 들어라. 니네 근본을 들어봐라.

풍덩 빠져 머물더라 이 몸이 커머 있고 은하소세기를 후제 그물에 다리를 놓아 전우 직력은 놔주고 오늘

0: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경기 광명, 시흥, 부천,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그때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강자 다툼을 하는디. 공부자 척준주 절비러든 기린이며 상군사명의 동시에 천자공연어 코끼리며 옥경선관 승비하듯 풍채준 사자로다. 서백의 유수사냥할지 피운 비표구미로다. 창현방랑사중 저 혁신왕 저다람쥐 강산동주 허야성의 설피 이구들 첩한답이 꽤만한 여구날랜 토끼 털좋 너구리며 은안꼼 속꼼 멧돼지며 노루사슴 승냥이가 해러한

0: 그러는구나.
1: 제헌.
0: 우리가 연년이 화춘하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으니 못 놀겠다. 금년부터 상자를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기 앉아있는 장도감은 언제 나소? 자네들 내 말을 들어보소. 자네들 내 말을 들어보소. 내 나를 실짝 쉬면 기경산 저 이태백의 날과 둘이 통접하야 강산심리 그럴겠다. 태백은 인재로서 업경으로 상처를 하고 나는 빗물 짐생이라 이리 천개가 되었으니 태백과 연합에 되니 내가 사자를 못하겠나. 달파족 너구리가 나앉으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달파총 언제 났소? 나으수제를 열어보소. 통작대 속은 집에 좌편은 정년각이요. 우편은 근복노라. 의고에 뜻살 두고 초작관 그를 기어 동작대 풋하던 조명 뜨극전갑에 되니 내가 상처를 못하였나. 토끼가 깜짝 뛰어난더니만 자네들 내 말을 들어보소. 자네들 내 말을 들어봐.

바다가고 본으로 차를 삼고 동가 어찌를 다 낚시줄을 탐.

0: 나 멧돼지란 놈이 것이랑 눈썹을 끔적끔적하고 난더니만아 다우 윤세로 들어보소.
1: 좋지.
0: 한나라 사신으로 흥노국에 사진 갔다 효구 중년
1: 헐수
0: 식구현음 모발진 신배가야 고국산천 허유허유 허유허유 돌아오던 소주 나걱정하더니 내가 상자를 못하고 나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토끼가 있는 듯하야 화상을 펴 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저건 너 춤추고 노는 게 태생은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게 수룩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살짝 박아가지고 호자로 한번 불러보겄다. 저기 저건 너 주둥이 벌근하고 얼쑥덜쑥한 게 호호호 호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로는 처음이라 단기 듣고 내려오는디 범 내려오고

중돌속거리는 잔떡 헌벌이 넘고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날 같은 발톱으로 음동사람 백석개그 전대뿌리 왕모래 자르주주주주 해치면 주홍행 떡 벌리고 자라가 배가 꾸뚝 서홍행맹 하는 소리

0: 저 어쩔 때 호랑이가 내려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두둥글. 납작이야. 아무 대답이 없거늘 아마도 이게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탁 집어 먹기로 작정을 하는데 자라가 겨우 입뿌리만 내요. 자 우리 동생명이나 합시다. 이크 이것이 나보고 통성명을 하자네 그래요. 나는 명색이 이 산종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무엇인고?
1: 예, 나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하오.
0: 호랑이가 자래란 말을 듣더니만은 한번 돌아보는 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내 평생 뭔 일더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먹어보자.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차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두꺼비요.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풀에 살라. 손에 다 먹었으면 만병세출의 명약이라. 두말 말고 먹자. 아흥.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자라가 한 꼴을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고 호랑이 앞으로 바싹바싹 들어가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랑이 깜짝 놀래 이크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그런디 어째 그렇게 목을 길게 들랑달랑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별주부가 옳다 이제 됐다 하고 너 이놈 내 목 일이 된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보아라 어리수국 데려가야 저녁강기 어집을 내 손질을 올리다고 모르고 절극 떨어져서 이병신이 되었는데 명의단에 물어본 호랑슬개가 좋다 이기로 호랑이 귀신 잡아 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거늘 네가 일찍 호랑이냐 살기 한번 못 죽었나 도르랑 귀신게 있느냐 집수금 들은 칼로 저 호랑이 베걸러라 앞으로 바짝 뛰어들어 도리랑 하고 호달려오더니 호랑이 말 못할 때를 꽉 물고 뺑 털어놓으니 호랑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거기서 사정없이 도망을 하여 저 함경도 쇠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하였던가 보더라. 그제야 손새 장담하는 말이 아따 그놈 용맹 무서운 놈이다. 내나 댕께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벌써 다 죽어 없을 것이다. 그때여 별주부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신즉 명물이라 내 눈에와 보일진데 내 청성이 부족한 탓이로구나. 목욕 재배 정의하고 산신제를 지내는데 대명양요 부러진 나뭇가지로

자라 감소구 쌍천일월 성진우토 명산신령님견 치선으로 비난이다. 요왕의 구연 특병하야 서그너도사 부르병할 토끼가 하지 납사기로 존산 토끼 한 마리를 허급하옵심을 상사상영 길기를 단 후에 하.

수로다. 떡 수천사는 재고 보는 양수 인우들어 우진 양용석 랑 달랑오락가락 안금으로 조초무기는 토끼 산중 태월중태 자라가 보고서 그의 여역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불명한 토끼로다. 토끼를 보고서 반기 여역 저기서 는게 태생하느냐.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고 깡짝 뛰어 나오면서 거북 누가 날짜요.

0: 이렇고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탁 들어받았겄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야. 여보시오, 체면에 나무 이마를 이렇게 들어받으시오.
1: 비차 일반이요.
0: 우리 그러지 말고 통생명이나 합시다.
1: 그럽시다. 께서는 뉘라 하시오.
0: 오, 예. 나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러오. 께서는 뉘라 그러시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음양순사시하던 예부상서 월텔러니 독약주대 치하야 장생약 그렇지요. 적화 중산하여 명색이 나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태선생이라 부르지요. 별주부 듣고 함소할 태선생 높은 이름 들은지 오래려니 오늘날 상봉키는 하상견지 만만무고 불치기로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서 그렇지 우리 수공을 들어가면 훈련 대장을 꼭 하시겠소. 미인미색을 밤낮으로 동고동락을 할 것이니 그 안이 좋소.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지내시오? 예, 나 지내는 재미야 무상이지요마는 나 지내는 흥미나 좀 들어보실래요?

0: 말에 얼쑤 월출도 영웅의 잠을 끼니
1: 제할
0: 천년벽체 집을 삼고
1: 얼쑤
0: 가벼운 등은 상고가 목질
1: 제할
0: 양식을 삼아서 감시 얼제
1: 제한
0: 신여부

0: 우루 봉과
1: 제할
0: 진구 원명산 버려져 엉봉과 봉내방자 역조 삼상이면 태산 숭산 향산화산 만악천봉 구걸성국 삼각계로 금강산 아미산 수야흥사룩을 아니 보르고 눕지 못을 곧 영조삼상이면 와라에 기어올라 흑운을 박차고 패군을 우름쓰고 여산 낙조경과 이국어 일출봉을 알아야 사묘라니 등대산 소천하 공부

역 낮이 되면 유산월제 있다그 심심하면 적성자가 아니게 생활 총알이 때려 흐르니.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45분 인천 옹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덴마크 사람들은 하루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죠. 일하는 시간, 가정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그 둘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시간. 이 제3의 시간은요, 업무도 아니고 집안일도 아니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랍니다. 그렇다고 그저 소파에 누워서 보내는 공허한 시간도 아니라고 해요. 합창단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또 도자기를 배우고 숲길을 걷고 독서 모임에 간다든지 동네 봉사에 참여하는 시간. 말하자면 나를 다시 나답게 돌려놓는 삶의 완충지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일터에서 물러난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내 시간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자식 걱정, 손주 돌봄, 집안일, 병원 일정, 뭐 친구 모임까지 일은 내려놨는데도 하루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갈 때가 많을 텐데요. 나를 위한 시간이 따로 있을 때 삶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에도 제 3의 시간이 놓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사 죽지사입니다. 노래에 이준하고요.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4시 5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번부터 999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5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신천 동두천시 송천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번부터 999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가사 죽지사였습니다. 노래의 이준하였습니다. 오늘은 7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쉬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워왔는데요.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부지런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막상 은퇴를 한 후에도 그 모든 시간이 내 자신의 시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퇴 뒤에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라는 말 속에 더 많은 부탁과 의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집안 대소사를 살피고 몸 이곳저곳을 돌보다 보면 하루가 또 금세 지나가는데요.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가정을 돌보는 시간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3의 시간.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라디오를 켜고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는 시간.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며 나무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는 시간. 또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늦게라도 다시 만져보는 시간. 이러한 제3의 시간들이 삶 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은요,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는 시간이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립니다. 옛 글자 안에 담긴 선인들의 마음과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리향재 줄풍류 가락재지 듣고 오시죠. 가야금의 최문진, 장구의 최병길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7년에 제작된 서산할배의 경기민요 음반에서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는 말에서 하루 가운데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제 3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노래를 통해 만나실 이 서산 할배들이야말로 그 제 3의 시간을 가장 멋지게 보내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각자의 삶을 살아오시다가 틈만 나면 함께 모여 시조를 부르고 민요를 익히고 무대에 올라 우리 소리를 나누고 계시니까요. 그 즐거움은 자신에게는 삶의 활력이 되고 또 우리 민요를 이어가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려주실 분들은 충남 무형유산 네포째 시조 보유자 박선웅 선생을 비롯해 차태환, 박치현, 김순표 선생입니다. 서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악을 사랑해온 분들이 모인 서산 시우회 회원으로 지역의 시조와 민요를 지키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 우리 소리를 알리기 위해 서울 홍대 거리에서 청춘할배 버스킹 공연을 펼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양산도는 경기 민요를 대표하는 흥겨운 노래고 이어지는 방아타령은 논에서 물을 심거나 일을 하며 흥을 돋우던 노동요입니다. 그리고 장단이 한층 빨라지는 자진 방아타령까지 이어지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게 되는데요. 이 음원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한 기교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할아버지들의 편안하고 구수한 목소리입니다. 서로 자신의 소절을 주고받으며 이어가는 소리에서 오랜 벗들과 함께하는 정겨운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에 박선웅, 차태환, 박치현, 김순표, 장구의 안종미입니다.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서산 할배들의 구수한 목소리로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 방아타령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특별해서라기보다 옆에서 신나게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더 즐겁게 들렸던 민요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우리 소리를 이어가는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모습이 노래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앞으로도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 담긴 소중한 우리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태평소 연불 반연불 국거리입니다. 태평소의 박경현, 장구의 박천지, 바라의 최순호입니다.

경기 태평소 연불 반연불 국거리였습니다. 태평소의 박경현, 장구의 박천지, 바라의 최순호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요즘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달지 않고 색소도 없고 칼로리 부담도 적기 때문일 텐데요. 무가당 탄산수. 설탕이 없으니까 치아에도 괜찮겠지 싶겠지만 문제는 당분이 아니라 산성도입니다. 무가당 탄산수는 약한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산이 치아 겉면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범랑질은 치아의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단단한 보호막인데요. 산성 음료를 자주 마시면 이 보호막에서 무기질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치아가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산부식증입니다. 산부식증은 충치처럼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음료 속 산이 치아를 직접 손상시키는 상태인데요. 특히 조심할 것은 무가당 탄산수 자체보다 마시는 습관입니다.

0: 이나 라임 향이 들어간 제품은 산성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산수를 마신 뒤에는 물로 입 안을 한번 헹군다거나 추가로 물을 조금 더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는 범낭질이 잠시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뒤 양치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가당 탄산수, 달지 않다고 해서 해가 없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지영희재 해금신화위 무장단의 즉흥연주 듣습니다. 해금연주의 박연지입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번부터 999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 지영희재 해금 시나위 무장단의 즉흥 연주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박연지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적벽가 가운데 공명 동으로 건너감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공명 선생 높은 제조 이렇듯 단벌을 출전하여 방망에 적을 소탕 두 번째 출전하여 백하의 업무러니 공명의 장헌 이름 삼국의 진동터라 그때여 조성 상헌 80만 대군을 거나들고 손권욱의 부금을 보냈느라 이때 오나라 손권진은 조정의 그 포고문을 본전으로 모체고할 흔혼할제 노숙이 어쩌고 될 통호와 서안이 기왕 화친을 약조하였으니 원건대 현주께서는 강하에 가옵시오 유비와 동심 합력하시오 조조진을 치골진대 거의 대사들이로리다 손권이 옳게 여겨 노숙을 강하에 보낸지라 이때에 유현덕은 조조 파을 묘책을 흐론할지 수문장이 여짜오된 강동 손군을 밀사 노숙이 와서 비웃겠다고 겁니다. 공명 듣고 웃으시며 이제는 좋은 일이 생겼도다. 큰일을 이루리라. 노숙이 우리 군정을 염탐하러 온 일이니 만일 조조우 동정을 무쌉거든 나에게로 미루소서. 노숙이 청하니 노숙이 들어와 현덕과 면담할제. 유현주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래오나 조조와 싸워보니 장졸이 얼마나 되더이까. 그 일은 공명 선생이 아나이다. 노숙이 다시 공명과 면담할제. 선생의 높은 말씀 들은 지 오랜지라 선생의 기운

0: 왕 전장의 몸을 허락하시려면 어진 인군을 도움이 떳떳한 일이언을 무도한 유황숙을 무엇하러 따라오셨나이까? 나를 따라 강동갑세 우리의 나라 손장군은 총명기내하고 어질고 겸양하며 국군을 웅거하여 장병이 10만이요 평정장도 하고 문무가 구비하여 영웅이 임내하니 나를 따라 강동 가면 부귀의 영화 누릴 테지 나를 따르고 간비 어떠하오 공명이 짐게 속는 채 가기를 허락하고 현주전하지 거니 현독이 대경 탄활 분분한 천하 특실 선생만 비쌉거를 어찌기 시거거를 떠나리요 공명이 현주전에 은근히 여자오되 삼국이 분분한 종 위부 오강하고 한시리 비약하니 혼나라에 한벌이 들어가 손권을 달래려고 초요를 격동시켜 초조를 치게 한후 수히 돌아올 것이니 자룡에게 군사 100명만 주어 11월 20일 갑자에 남병 산하고관대로 신지 보내소서 만일에 잊으시면 양원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니 부디에 명심하고 없소서 하직하고 길을 떠나 손권의 마카에 다다르니 장소 공등 21여인의 공명과 수장할지 선생은 관종 아자치해제를 흉도 품었다 하고 없네 유현주는 선생 어찌 이전보다 더할이 없사오구니 그리고 어찌 장자방 어찌 조를 비게요 공명이 대답하되 풍비 말이기에 군조가 기지하지요 공명은 너른 말을 누가 등이 당을 손가 이때 황제 크게 소리 질러 좌우를 의지저와 대사 급박한데 무슨 수자에게 장엄헌고 선생은 관용하고 없애고 주공과 은원을 허시어 조군 교책의 동사이다
1: 적벽가 가운데 공명 동으로 건너감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있고요.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긴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붓 하나로 글씨와 그림,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두루 넓혔던 분이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공간이 예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1일 정식 개관한 추사 기념관입니다. 올해는 추사 김정희 선생 탄신 2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충남 예산에 세워진 추사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전시와 교육, 체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1층 상설 전시실에서는 추사의 생애와 학문, 예술 세계를 차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산에서의 생활, 연행이라 불리는 중국 사행길, 학문과 작품,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수집 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사 고택의 사계절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미디어 아트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층에서는 체험 공간과 소규모 강연실, 특별 기획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관 특별 기획전으로 추사 요동을 가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1809년 추사가 연경을 다녀온 약 6개월의 여정을 중심으로 관련 유물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과천 추사박물관의 대표 유물과 제주 추사관의 자료, 예산 추사기념관 소장 유물까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전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추사고택과 추사일가 묘소, 화암사 같은 관련 문화유산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기념관을 둘러본 뒤 추사의 흔적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지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그룹 그림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편지였습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성금년의 가야금 연주로 듣는 흥입니다. 이 곡은 제목처럼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지닌 곡입니다. 가야금 산조의 국거리,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을 바탕으로 흥겨운 선율이 이어지는데요. 장구를 맡은 지영희와 가야금을 연주한 성금녀는 우리 음악사에 큰 자취를 남긴 부부 명인이기도 합니다. 1965년에 녹음된 음원이라 지금의 음원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두 명인의 호흡과 그 시대의 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기록입니다. 성금년의 가야금, 지영희의 장구로 흥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야금의 상금년 장구의 지영희였습니다. 가야금 독주 흥 함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람의 마음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입니다.

바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조금 모자란 것 같을까? 누울 집도 있고 곁에 가족도 있고 끼니도 거르지 않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언가를 더 기다릴 때가 있죠.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인정받고 싶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해서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잘 느끼지 못해서 허전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사자성어는 지족상락입니다. 지족상락은 알지, 족할 족, 항상상,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다란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 애쓰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이 지족상락은 그러한 체념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현실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은 것들을 위해 애는 쓰되 끝없는 비교에 끌려가지 말 것, 더 좋은 것들을 바라되 내 손안에 이미 들어온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 것, 그런 뜻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뿌리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하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

0: 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충분함을 알아보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주객이 전도돼서 욕심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족상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너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기쁨을 알고 있느냐? 자, 비움 전해드리죠. 연주의 김덕수의 여러분입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6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공릉천 고양시 원당교.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번부터 999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린 비움 감상하셨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지적상락입니다. 지적상락이라는 말은 그저 책 속에만 있던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작은 인장에도 새겨두었는데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석재 지적상락 인장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채 2cm가 되지 않는 작은 돌 인장인데요. 그 작은 곳에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말을 새겼다는 것 참 인상적입니다. 그 옛날 인장은 한 사람의 이름과 신용을 대신하던 물건이었는데요. 그러니 그 위에 새긴 문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작은 다짐이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책상 앞에 붙여놓은 좌우명 같고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적어둔 한 문장 같기도 합니다. 없는 것만 새기 시작하면 마음이 허하고 하루가 부족하겠지만 있는 것을 하나씩 세어보면 우리 삶에도 의외로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번 조용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내 곁에 있는 사람,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직 내게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즐거움들을요. 지적상락,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 그 즐거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고요한 미소에 가까울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이미 내게 와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미녀 류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박경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준비한 마무리 곡은요.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로 듣는 곡입니다. 풍류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풍류였습니다. 연주의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였습니다. 자,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주문 외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청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7월에는 우리나라 산길 어디서나 며느리 바풀 꽃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고 여린 꽃이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꿋꿋하게 피어납니다. 붉은 꽃잎 위에 하얀 무늬가 두 개, 그 모습이 마치 입안에 밥알을 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며느리 바풀 꽃이란 이름이 붙었다고요. 우리 땅에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살아온 풀꽃들은 저마다 모습에 꼭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풀꽃을 만나게 되면 자세히 바라봐주고 아는 꽃은 이름도 불러봐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여유롭고 서정적인 컨트리 발라드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컨트리 공방의 연주와 노래로 솔솔 들어봤어요. 진짜 이 컨트리 음악은 왠지 모르게 흙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디선가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듯한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오늘 노래에 앞서서 며느리 바쁠 꽃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노래가 문득 생각나서 붙여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진짜 밥알 두 개를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여유 되신다면 며느리 바쁠 꽃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나라 풀꽃들은 화려하진 않아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이름에도 살가운 느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불러봐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며느리 바쁠 꽃이 다니시면서 풀꽃들에게 시선 주는 여유 오늘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창호이 드린 햇살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이야기나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십시오.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쌍둥이 자매죠. 김진아, 김선아, 김민아. 가야금, 거문고, 해금, 병창 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가 아주 맛깔스럽고 귀엽고 쫄깃쫄깃한 가야금 연주가 들어있는 음악입니다. 방준석 작곡가가 만든 음악 고무줄놀이 iOS의 연주와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새쌍둥이 자매의 사이좋은 연주와 노래 iOS의 고무줄놀이에 이어서 다부다의 정글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다부다는 수학적으로 잘 계산된 연주, 그래서 매스매틱에서 따온 그 매스락이라는 장르를 연주하는데요. 그런데 수학적이라고 하면 뭐 차가운 느낌이 들 것 같지만 락적인 에너지가 여전합니다. 차갑고도 뜨거운 음악을 들려주는 인디 락 밴드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가객 이아름의 음악입니다.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음반을 냈었죠. 지지난 해였을 것입니다. 흙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바실러스라는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세균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세균 또 흙 어떤 소리로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아름의 바실러스.

0: 새소리, 벌레 소리 이런 게 참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음악, 그러나 자연의 여러 생명체들의 소리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음악, 이아름의 바실러스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선 역금 아라리 들어볼 텐데요. 정선 아라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늘어지게 부르는 긴 아라리, 또 이보다 경쾌하게 부르는 자진 아라리, 또 오늘 들려드릴 이 역금 아라리는 앞부분을 긴 사설로 엮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또 늘어지게 음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정선 역금 아라리, 오늘은 정선 아리랑 보존회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팔남구암자 유정사 법당 뒤 칠성단을 모아놓고 팔자 없는 아들 딸 나달라고

네 철자나 내 팔자나 내 모반들 왕골방에 샛별 같은 논요강을 발침문 짐던져 놓고 원앙금 진자 벽에 꽃 같은 너를 안고 잠자보기는

산진매야 수진매야 히히 칭칭 보라매야 절끝 밑에 풍경 달고 풍경 밑에 방울 달아 암난산 불가투리 한 마리 툭 차가지고 적응 중에 높이 떠서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얼거 메고 지거 메고 장치 다리 곰배 발이 노가지 나무지게 우에 엽정 성냥 걸머지고 강

심리 밖에 시인 나무, 심리 안에 오리 나무, 칼로 찔러 비 나무냐, 꼭꼭 찔러 찔레 나무, 이편 저편 양편 나무, 달가 운택에서 나무, 향기 나는 동방 나무, 도웅박을 따가지고 잘게 들에 잘 건자서.

팔자나 한번 여차 죽어지면 건 몇 끼 일곱 몇 끼 속 몇 끼 일곱 몇 끼 이칠 십사 열네 몇 끼 질끈 젤끈 꽁꽁 묶어 초롱구나 불발켜라 상두구나 발맞춰라 오호나 넘차 떠들어 미고 복만산천에가

강대곡에 들어서니 층대바위 병풍바위 좌우절벽 용청폭포 개수청청 골뱅이소 비령소의 선녀폭포

0: 정선아리랑 보존회가 소리했습니다. 정선 역금 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선우정아가 50년대, 60년대 그 소울 음악, 흔히 말하는 모타운 사운드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들려드린 이 음악이 바로 그런 모타운 사운드의 느낌을 내고 있고, 또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햇빛과 사랑과 행복을 건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발표한 음악이었습니다. 선우정아의 원해까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음악 진짜 좋아요. 이야, 유대해에 그의 아파트에서 우주로 날아간 남자. 와, 제목이 진짜 의미심장하죠. 이 제목을 어딘가에서 따왔는데요. 러시아의 개념 미술가인 일리야 카바코프의 1988년작 자신의 아파트에서 우주로 날아간 남자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작가가 구소련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시를 열었대요. 그 방법밖에 없었다. 뭔가 강압적인 체제에 대한 반항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그 전시회로 표현했다고 했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의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박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노래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무언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우리 현실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의미도 좋지만 멜로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귀에 좋게 들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밴드입니다. 유대해에 그의 아파트에서 우주로 날아간 남자.

유대해가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우주로 날아간 남자 들려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구슬프고 청승맞은 듯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과 열정이 넘치는 소리입니다. 박병천 외 여러분들의 소리와 연주로 구음신화위 이 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임용주가 만들고 신원영, 오병옥, 이지아가 함께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속 함께 들어봤어요. 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송내건과 함께 역사 속 이야기들을 살펴보는데요. 이제껏 지난 두 달 동안 송내건의 신간 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방송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쏙쏙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송내관입니다. 네, 아우 정말 더워요.
0: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날은 굉장히 덥다.
1: 그렇습니다. 아, 제가 지난 월요일인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예. 유럽의 에어컨 전쟁 이야기
0: 맞아요.
1: 들었거든요.
0: 어머, 기억하시네요.
1: 아 진짜.
0: 와, 본인 방송 없는 날도 우리 방송 듣는구나.
1: 당연하죠. 제 이야. 인생의 일부가 됐다니까요.
0: 이야 멋지십니다.
1: 아,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 예. 여름에 추웠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해만 떨어지면 정말 추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근데 한국이 참 위기는 기회예요. 야, 그래요. 에어컨 강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0: 오.
1: 아니, 주식 사야 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0: 그러네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위기를 기회로 보는 속내간의 특별한 시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무려 8주에 걸쳐서 속내간님의 신작 속내간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 속 역사 이야기를
1: 역사 이야기.
0: 해봤습니다. 책 속에 담긴 역사 이야기를 또 말로써 풀어내봤고
1: 그렇습니다.
0: 또 관련 영화 드라마 이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속내관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떻게 해서 찍은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까지
1: 맞습니다.
0: 잘 알려주셨습니다.
1: 아, 근데 원래 우리가 경복궁 답사를 할 예정이었잖아요.
0: 봄이었잖아요.
1: 하고 있었어.
0: 봄이었어.
1: 4월 1일날 근데 그 얘기 한참 하고 있을 때 책이 나오는 바람에
0: 두둥.
1: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다가 예. 작년 7월에 뭐 했나? 또 봤죠. 와, 작년 7월 16일 날 그 브랜드로 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0: 아,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1: 그거 하고 있었어요.
0: 예.
1: 그리고 2024년도 7월 달에는
0: 24년도
1: 해품달 드라마 해품달 이야기를 또 하고 있었더라고요.
0: 오호.
1: 야, 벌써 3년째 여름입니다.
0: 기억나요? 드라마 해품달 얘기할 때 얼짱 임금님 혼종 시대.
1: 아, 혼종 맞아요. 맞습니다.
0: 네. 우리를 오징어로 만들어 버리는 잘생긴 임금님 이야기까지 나눴었고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셨던 경복궁 답사 예. 이야기를 드디어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1: 해야 돼요. 너무 시간이 지나갖고 많은 분들이 좀 언제 우리가 했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송내관님과 저 그리고 우리 제작진 청취자분들도 몇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 같이 경복궁 나들이를 시작했고요.
1: 네.
0: 5월 6일 경복궁 나들이 하면서 녹음됐던 현장의 오디오까지 챙기면서 현장 답사 특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5월 20일 느닷없는 속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이 신간으로 나오면서 경복궁 이야기를 두 달가량 멈췄는데요.
1: 멈췄죠.
0: 오늘 드디어 다시 경복궁 나들이 이어가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되새겨보자면 우리 해태상에서 만났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해태상이라는 게 부정부패하는 자를 물어 죽인다는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0: 예.
1: 거기서 초딩 수준의 깜짝 퀴즈를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그 해태상 기억나고요. 지금부터 경복궁 앞 그 광화문에 가면 그 해태상 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송내관이 그 얘기 해줬어요. 그 앞에 큰 도로가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 해태의 위치가 그 도로의 중심 부분에 있었던 건데
1: 그쵸.
0: 이미 도로가 들어서면서 역사적으로는 조금 위치를 바꿔가지고
1: 뒤로 물러난 거죠.
0: 물러난 거다. 예, 이 얘기 해준 것도 또 기억이 납니다.
1: 새록새록하죠.
0: 그러네요. 예. 네.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으로 들어갔잖아요.
0: 예.
1: 예, 광화 들어갔어요. 근데 이 광화문이라는 곳이 참 보면은 600년 전에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다가 선조 때 임진왜란

0: 때 불타죠.
1: 아이고.
0: 그리고 이제 100여 년 전에 고종 때 다시 만들어집니다.
1: 네.
0: 근데 또 일제강점기 때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광화문이 지어집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요. 콘크리트로.
1: 돌로 만든 거잖아요.
0: 돌로 만든 걸로. 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제자리 찾기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광화문인데, 야, 이 광화문이라는 곳이 민중의 소리를 듣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왕이 민중의 소리를 듣는 곳이고 또 왕의 덕이 뻗쳐나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곳에서 2026년에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1: 이야,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렇죠. 광화문을 통해서 한국 문화의 힘이 뻗쳐나간 거죠. 오. 세계로.
1: 그래서 기억나는 게 광화문에 보면 광화문을 이루고 있는 그 돌들이
0: 돌들.
1: 있잖아요.
0: 아, 기억하시네.
1: 돌들의 색이 다
0: 색이 달라.
1: 네. 어떤 건 되게 오래된 듯하고
0: 그렇죠?
1: 어떤 거는
0: 하얗고
1: 이건 최근 건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1: 좀 얼룩덜룩한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지금 방금 말한 그 역사 속에 그 돌들을 하나씩 끼워 넣은 거예요, 일부러. 역사성이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네. 광화문을 이제 통과했어요.
1: 네.
0: 그 옆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잖아요.
1: 네.
0: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시대 왕실 카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말과 가마를 관리했던 곳이죠.
1: 맞아요.
0: 예, 근데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1: 거기가. 아, 그 이름이 뭐더라?
0: 아, 사복시.
1: 사복. 아, 예, 사복 경찰 말고 사복시.
0: 사복시. 예.
1: 사자가 사복시. 사무실 사자였던데.
0: 그렇죠, 그렇죠. 그 노복할 때 복자고 그리고 모실 시자해가지고 사복시라고 했죠. 카센터.
1: 카센터.
0: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흥례문에서 예. 표를 내고 들어가자마자 돌다리가 나왔죠.
1: 네,
0: 기억나십니까?
1: 네. 그곳이 옛날 중앙청
0: 중앙청 자리 맞아요. 중앙청 자리였죠. 근데 그게 1990년대 철거가 되면서 다시 영재교가 복원이 됐습니다. 그 영재교를 건너가면서 제가 불꽃놀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불꽃놀이도.
1: 불꽃놀이 그 모습 얘기를 하시면서 불꽃 축제의
0: 원조다.
1: 라고 네. 했죠.
0: 그때 당시에 제가 1418년 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기록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1: 예.
0: 임금이 중국 사신을 위해 영재교 뜰에 나아가 불꽃놀이를 구경하였다.
1: 음흠.
0: 화염이 하늘에 치솟고 폭음이 궁정을 뒤흔드니 사신이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1: 그러니까
0: 벌써 600년 전에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했던 거예요. 우리 궁궐에서.
1: 예. 여기까지 두 달 전에 여기서 이제 쉼표 딱 찍고 계속 쉬었어요.
0: 아직 계속 쉬었어요.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예.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름세의 노래와 연주로 때루.

0: 오름세의 노래와 연주로 때루 함께 들어봤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작년 대회 대상 수상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복궁 나들이를 우르르 몰려가서 때루 했잖아요.
1: 때루 했죠.
0: 그런 의미로도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자, 벌써 세 달 더 되어 가는데 그렇죠? 송영아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경복궁에서 있었던 그 특별한 순간이 다시 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재교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경복궁이 얼굴이죠.
0: 네.
1: 근정전으로 들어갑니다.
0: 와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웅장한 한옥 건물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때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았었어요.
1: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진짜.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경복궁은. 예. 이미. 예, 근정전은 뭐 너무나 유명한 건물이죠. 큰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예례하고 조회하고 아침 회의할 때도 그곳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 근정전의 앞마당을 조정이라 그래요.
0: 조정.
1: 예, 아침 조자에다가 마당 정자 써가지고 그곳에서 옛날에 애국조회 하잖아요. 애국조회.
0: 오, 예.
1: 운동장에서 그 조회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그 600년 전에 근정전을 그 근정전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정도전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인성계를 초대해가지고 정도전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장면을 드라마에서 만들었더라고요.
0: 예.
1: 그 2014년도 KBS 대하 드라마 정도전. 예, 그 드라마에서 이성계 역 유동근 씨가 나오고요.
0: 네.
1: 정도전 역으로 조재현 배우님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태조실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0: 예.
1: 정도전이 말하는 겁니다. 근정전에 대해서 말하오면 천하의 일은 부지런함에서 나옵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되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하운데 하물며 정치 같은 큰 일은 어떻게 싸웁니까?
0: 음흠.
1: 부지런하셔야 하옵니다.
0: 아하.
1: 그런 말이 나옵니다.
0: 그 얘기군요.
1: 제가 이 오디오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첫 출연할 때 첫 번째 오디오가 이 오디오였어요.
0: 우와, 역사적인 첫 번째 오디오 다시 한번 꺼내 들어봅니다. 드라마 네. 정도전 속 대사 장면인데요.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근정전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0: 이곳이 백관들의 조예와 대례가 거행될 정전이옵니다. 이름을 근정전이라 지었사옵니다.
1: 근정전?
0: 그 옛날 우인군과 순인군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여 만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하옵니다. 임금이 정사를 돌봄에 있어 이처럼 부지런해야 하옵니다. 편안함에 취하면은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기 때문이옵니다. 해서 이름을 근정전이라 지었사옵니다.
2: 아하, 야. 드라마 정도전 속 이성계에게 근정전을 설명하는 정도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3: 그때 제가 첫 번째 파일을 준비했잖아요.
2: 네.
3: 지금 이 파일이 564번째 파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2: 이 다 발췌하고 또 이렇게
3: 편집하고
2: 편집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고 감사드립니다.
3: 최선을 다합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이때 송내가님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는데요. 그쵸? 그곳이 어디죠?
3: 그게 바로 근정전을 동남쪽에서 바라봐야지 근정전의 웅장함이 보이는데
2: 맞아요.
3: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냥 직진을 하는데
2: 정면에서 보잖아요.
3: 그죠. 우리는 또 측면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아~ 예, 동남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진짜 웅장한 근정전을 볼 수 있는 곳인데.
2: 네.
3: 그 이곳이요 정말 그 폭우 때 정말 이뻐요.
2: 왜냐면
3: 근정전의 조정 있죠. 앞마당이 돌들이 예. 다 박석이다 그래서 예. 자연석을 겉에만 살짝 다듬어서 깐 거예요.
2: 오, 맞아요, 맞아요.
3: 그래서 울퉁불퉁하잖아요.
2: 울퉁불퉁하더라고요.
3: 그렇죠. 근데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빗줄기가 동남쪽이 그 우수관이 있어요.
2: 예.
3: 그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래서 예. 마치 계곡에 물이 확 모듯이 쫙 야 근데 그 광경은 정말 보셔야 됩니다. 꼭 그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2: 야 보통은 뭐 여행을 다니시건 나들이 하시건
3: 네.
2: 날이 너무 비가 오고 그러면 아유 오늘 그냥 가지 말자 가될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3: 네. 그리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사람이 없어요 별로. 더 좋아요.
2: 아, 맞네요.
3: 맞아요.
2: 우와.
3: 제가 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2: 예. 자 경복 근정전은 폭우 때 아름답다라는 이유를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4: 진짜 비 많이 올 때 있죠.
5: 네네.
4: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빗물이 일로 모여요. 그러면은 이곳이 그냥 자연이에요. 너무 이뻐요. 비 많이 올 때 한번 오십시오.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여기 혼자 왔거든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5: 아이고.
4: 와. 그래서 내가 외쳤어요 여기서. 내가 왕이 될 장인가.
5: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3: 4시가 될 장인가?
2: 그렇습니다. 자, 동남쪽 코너에서 네. 사진도 좀 찍고 그러고 이제 다시 중앙으로 옵니다.
3: 중앙으로 왔죠. 예.
2: 저는 근정전이 처음에는 청기화였다는 사실에
3: 그쵸.
2: 굉장히 놀랐어요.
3: 그렇죠. 제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근정전이 청색기화였어요. 지금의 청와대처럼.
2: 예.
3: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바뀐 건데
2: 우와.
3: 그만큼 더 웅장했겠죠. 화려하고.
2: 이유가 있었겠죠.
3: 예. 왜냐면은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2: 아.
3: 예. 청기화가 되게 비싸요.
2: 아, 그래요?
3: 예. 단가가 너무 세요. 당시에 다 수입품이었거든요.
2: 예.
3: 그래서 그 근정전 정도 한두 군데 정도만 청기화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근정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정전이 네. 사실 이제 왕이 즉위하는 곳이잖아요.
2: 맞아요.
3: 예, 제가 그래서 깜짝 퀴즈를 냈어요.
2: 어, 어떤 퀴즈죠?
3: 아, 냈는데
2: 네.
3: 과연 제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준비했어요.
2: 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경복궁 근정전에서 송내가는 과연 어떤 문제를 내었을까요? 오디오로 들어봅니다.
4: 자, 그러면은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은 경복궁의 정전 근정전입니다. 조선의 왕은 총 몇 명?
6: 27명이에요.
4: 아,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근정전에서 즉위한 왕은 7명이다. 마지막 어떻게만 했어? 빨리 찍어. 자, 여기는 총 7명이 맞다. 여기는 7명이 아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아, 몇 명일까요? 어머니, 몇 명일까요? 몰라요? 자, 갑니다. 7명이길 바라야지. 이거면 자 하나 둘 이게 뭐라고 정답 7명 정답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기억 안 남아요. 오직 스티커만 남아요. 어머니 웃음소리가 우리 엄마랑 똑같으세요.
2: 아주 속 시원한 웃음소리를 들려주시네요.

0: 지금 우리 애청자분이시고요. 예.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송대관이 퀴즈를 내요. 예. 그러면 앞에 이렇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O, 한쪽에는 X,
1: OX 이렇게 퀴즈죠?
0: 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히신 분에게는 송대관이 스티커를, 맞아요. 예쁜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의 양이 가장 많은 분에게 이제
1: 선물을 주죠.
0: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7명이었네요.
1: 네, 7명이요.
0: 근정전에서 즉위한 임금은
1: 네, 세종대왕을 보면 7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정전을 바라보면서 가운데 이제 임금의 길이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딱 걷는데 양쪽에 풍계석이 있고 신하들이 쓰는 곳이죠.
0: 그 임금의 길을 어도라고 하나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에 한쪽은 무반, 한쪽은 문반. 그래서 합쳤고 야. 양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0: 오! 그 얘기예요?
1: 예, 그 양반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0: 무반과 문반.
1: 문반이 합친
0: 더해서 양반.
1: 예.
0: 이야.
1: 그래서 이제 그 울퉁불퉁한 박석 있잖아요. 자연석 깔려 있는 거.
0: 예.
1: 왜 깔려 있을까? 근데 이건 설이 있어요.
0: 오.
1: 근데 이게 조종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신하들이.
0: 네. 네.
1: 그러면은 반사가 된단 말이에요. 빛이. 눈부실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걸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울퉁불퉁한 돌로 깔았다.
0: 아~
1: 그런 설이 있고.
0: 빛반사가 예, 빛반사. 줄어들게 하기 예. 위하여.
1: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가 자연미를 추구하거든요.
0: 예.
1: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지 가장 이쁘다. 그 자연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이 조심히 걸어라. 걷기 되게 힘들잖아요. 울퉁불퉁하니까
0: 예.
1: 신하들 조심히 걸어라.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0: 발바닥 지압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하여 일 수도.
1: 근데 제가 이 근정전의 장엄함을 설명하는 순간
0: 이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1: 진짜 많았어요. 네. 아 이제 중딩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아,
0: 중학생 한 서너 명이 와서 송대관이 이제 뭐 내관복 입고 막 그러니까
1: 예.
0: 뭐 말을 걸었어요.
1: 말을 걸어요. 그 장면을 예. 제가 준비해봤어요.
0: 이것도 방송에 쓰는 거예요?
1: 예예. 예.
0: 좋습니다. 중딩의 방해 장면 어떤 말을 걸었을까요?
2: 근데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근정 좀 보세요. 작
3: 질문 하나만 해드릴게요. 길 아래 깔린 돌 이름이 뭐예요?
2: 박석.
3: 박석이요?
2: 응,
3: 왜 그런지도.
2: 야! 아. 아이고 녹음됐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0: 아니 전혀 여과 되지 않는 날것의 오디오로 계속 써버리시네요.
1: 너무 날것인가?
0: 이 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네요. 중딩이. 네,
1: 그렇죠. 박석을.
0: 박석.
1: 이놈들이 수학여행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써야 되는 거야. 퀴즈 같은 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0: 아, 그 학생들이 그랬군요.
1: 네, 현장 학습 와가지고.
0: 네.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1: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0: 다들 이제 업된 거예요. 군정전 앞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격앙된 목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아주 평화롭고
1: 재밌었어요.
0: 신나고 즐거운 네. 분위기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근정전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0: 네. 네.
1: 마치 세종대왕 제가 이제 세종대왕을 모시는 당시에 이한철 씨가 세종대왕 역할이었을 거예요. 가운데 딱 걸었고
0: 아, 그래요.
1: 제가 옆에 네시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같이 갔거든요.
0: 아 예.
1: 이제 그러다가 이제 풍계석 양쪽에 이제 쇄고리들이 쫙 붙어 있거든요. 바닥에
0: 아, 기억나시... 진짜 큰 쇄고리가 그, 땅에 딱 쇄고리가 박혀 있어요.
1: 박혀 있어요. 딱
0: 그래서 이 음모론도 많잖아요.
1: 예, 간격이 딱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시대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정전에서
0: 예.
1: 그럼 반드시 텐트를 쳐요. 그러니까 오. 천막을 친단 말이죠.
0: 예.
1: 그 천막을 치면 항상 우리가 끈을 묶잖아요.
0: 끈을 묶어야죠.
1: 묶죠. 네. 그쵸? 우리가 캠핑 갈 때도 그렇고 항상.
0: 전문용어로 캐노피 천막.
1: 캐노피 천막에. 예. 예. 아,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재미있게 오. 거기서. 제가 그 장면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0: 예, 근정전 앞마당에 바닥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1: 쇄고리.
0: 쇄고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 삼쪽을 보시면 이게 고종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파티하는 장면이거든요. 천막이 쳐져 있죠.
4: 네.
2: 왕이 납치면 반드시 천막을 칩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예. 그 천막을 치면은 끈을 묶어야겠죠? 그 묶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 캠핑할 때 이걸 땅땅땅 하잖아요? 그거예요.
5: 이야, 이거 아닌 거 못 봐.
2: 내가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그 막 해주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오시더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의 전기를 끊게 만든 쇠발뚝이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어머니,
4: 네.
2: 그때 오시지 않았어요?
4: 아니요.
0: 네, 여기서 마지막에 아니요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답하신 분은 애청자 이정아님이십니다. 그 텐트 칠 때 팩이라고 하잖아요.
1: 그죠, 팩, 맞아요, 맞아요.
0: 양쪽 사각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1: 고정.
0: 텐트를 고정시키는 것인데 그런 정도로.

0: 그게 쓰였군요.
1: 예, 쓰여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디오 상태는 좀 안 좋아도 정말 생생하네요, 진짜.
2: 어, 되게 들뜨네요, 기분이.
1: 예, 그렇죠. 오, 예.
2: 좋습니다.
1: 올해 가을에는 다음 다른 궁궐로 준비하겠습니다.
2: 아, 덕수궁.
1: 덕수궁으로 또 가봐야죠.
2: 아, 좋습니다. 자, 성내간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2: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보내드리면서 진민진의 연주로 태평성대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18일 8시 10분 경기 포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진민진의 아직 연주로 태평성대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백찬 작곡가의 작곡 그리고 김대일의 노래로 도리화가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박형소의 가야금 연주곡 에보니 펜슬까지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백찬, 김대일의 도립화가에 이어서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곡 에보니 펜슬까지 두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토요일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평화로운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소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엄마, 나야.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익숙한 딸의 목소리.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 몇 초의 음성만으로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시대. 낯선 번호로 걸려와 다급하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끊은 뒤 평소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도 한 번 더 확인.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 예기 악기를 보면 군자는 간사한 소리, 어지러운 색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의 정을 바른 곳으로 돌이켜 그 뜻을 화합하도록 하고 선악의 성질에 따라 바른 행실을 이루게 해야 한다.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채가 사람의 총명함을 흐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음란한 악과 사특한 예가 사람의 마음을 문란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하고 게으르고 삿된 기운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게으르고 삿된 기운이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사